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종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0: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족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호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최근 독일 함부르그 국제 슈퍼컴퓨터 대회에서 글로벌 슈퍼컴퓨터 탑 500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자체 개발한 령성 슈퍼컴퓨터가 2.1

0: 19 E플러스의 지속적인 이중 정밀 부동 소수점 성능으로 전 세계 슈퍼컴퓨터 탑 500에 올랐습니다. 9년 만에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가 다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2.19 E플러스, 즉 초당 219억 번의 부동 소수점 연산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는 70억 명이 초당 1회의 연산 속도를 완료하는 것과 같으며 밤낮으로 10년 동안 끊임없이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량을 명성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지속 성능이 200억 회를 초과하는 슈퍼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중국 슈퍼컴퓨터는 왜 이렇게 빠를까요? 슈퍼스피드 배후 명성은 단순히 계산이 빠른 것만이 아닙니다. 명성 슈퍼컴퓨터 시스템 총설계사이자 국가 슈퍼컴퓨터 심수센터 주임인 로우동은 이 구조가 가속 장치를 CPU 코어에 배치하여 계산과 가속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밀도의 연산을 지원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슈퍼컴퓨터를 지향하든 지능형 컴퓨팅을 지향하든 동일한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의 슈퍼컴퓨터는 보통 CPU와 GPU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중간에 데이터를 이리저리 옮겨야 했습니다. 명성은 아예 두 가지 능력을 하나의 칩에 결합하여 CPU와 GPU를 왕래하는 시간 소모를 줄였습니다. 동시에 명성은 AI 매트릭스 가속 장치를 내장하여 슈퍼컴퓨터, 지능형 컴퓨팅 등 다양한 계산 모델의 효율적인 협력을 실현했습니다. 이 혁신은 새로운 세대의 슈퍼컴퓨터 기술 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명성은 과학, 공학, 지능형 컴퓨팅을 지향하는 국산 전 스택 융합 인프라로 자리잡았습니다. 시스템 배치 이후 명성은 대기 해양, 공학 시뮬레이션, 재료과학, 약물 발견, 뇌과학, 과학 AI, 대규모 모델 추론 등 여러 분야의 응용을 지원하고 혼합 정밀도 계산, 워크플로우, 복잡한 다중 작업의 병렬 운영을 지원하여 세계적인 응용 성과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는 제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화타의 고향 박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정주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71부를 보내드립니다.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는 제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분배 방식이 병존하는 분배 제도를 견지하고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는 제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포치는 효율과 공평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발전의 기초에서 인민의 복지를 부단히 증진하고 소득 격차를 점차 줄이며 착실하게 공동 부유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1차 분배 제도, 2차 분배 제도, 3차 분배 제도는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데서 부동한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상호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1차 분배는 생산 과정에서 토지, 자본, 노동, 데이터 등 각종 생산 요소의 기여에 따라 분배를 진행합니다. 시장이 자원 배치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고 각종 생산 요소의 한계 공헌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 가격에 의하여 요소 보수 분배를 진행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1차 분배의 기본 원칙입니다. 생산 요소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고 케이크를 더욱 크게 늘리며 케이크를 잘 분배하기 위하여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전제입니다. 노동 보수가 1차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힘써 늘리고 많이 일하면 많이 받는 원칙을 견지하며 근면한 노동으로 지부하는 것을 격려해 근로소득을 중점적으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로임 제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로임 인상 기제를 완비화하며 근로자, 특히 일선 근로자들의 근로 보수를 늘리고 저소득자의 소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요소에 따른 분배 정책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 자본, 토지, 지식, 기술, 관리, 데이터 등 생산 요소는 시장에서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기여에 의해 보수를 결정하는 기제를 완비화하며 토지, 자본 등 요소의 사용권과 수익권에 의해 중저소득층의 요소 수입을 증가하고 도농 주민의 주택, 농촌 토지, 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성 수입을 증가하는 것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회의 공평을 추진해 더욱 많은 저소득층이 중등소득층에 들어서도록 하고 중등소득군체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1차 분배 제도를 보완하는 중점이자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고리입니다. 중점 대상자들을 관심하고 기회의 공평을 촉진해 교육, 취업, 조세료금, 호적 등 방면에서 그들을 도와 수입을 증대하는 데 유리한 제도적 환경과 정책 환경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2차 분배는 정부가 법률과 법규에 따라 1차 분배를 진행한 기초에서 세금 징수와 정부의 비과세 수입을 통하여 여러 수입 주체 사이에 현금이나 실물로 수입 재분배를 진행하는 과정으로서 1차 분배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1차 분배와 다르게 2차 분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이기에 공평의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국가 권력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접 소득을 이전하는 이외에 2차 분배는 교육, 위생 등 기본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기회의 공평한 환경을 창조하고 보편 혜택성을 더욱 중시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2차 분배는 반드시 엄격한 규정 제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정부는 재력의 제한으로 2차 분배에서 각 방면을 모두 빈틈없이 고려할 수 없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세수, 사회보장, 이전 지불 등에 의한 조절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 제도를 보완하여 수입 분배 질서를 규범화하고 재부 축적 기제를 규범화하며 합법 소득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조절하며 불법 소득을 단속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수 등 2차 분배 제도를 보완하고 수입 분배 질서를 규범화하는 것을 통하여 1차 분배 결과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1차 분배에서의 부족점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계층으로 삼고 이전 지불의 강도를 확대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촉진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여야 합니다. 3차 분배는 앞에 두 분배와 다르게 주로 기업, 사회조직, 가정과 개인 등이 자원의 원칙에 의해 모금, 기부, 지원,

임무로 등등 자선, 공익 방식으로 자신의 자원과 재부에 대해 분배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3차 분배의 기본 원칙은 자원의 기초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인 상호 부조입니다. 사회 조직과 사회 역량은 3차 분배의 중견 역량입니다. 3차 분배의 역할을 잘 발휘하여 능력과 의향이 있는 기업, 사회 조직, 개인이 적극적으로 공익 자선 사업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수입 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므로 창도하여야 하지만 도덕적 잣대를 이용한 강제 기부를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는 제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소연 가수가 부릅니다. 장백산 천가.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0: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화타의 고향 박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88번째는 화타의 고향 박주입니다. 오래된 거리량 쪽에 오래된 건물이 질비한 박주에 들어서며 색이 바랜 사진첩 속에 들어선 듯합니다. 거리의 석판로에는 오래된 3륜차의 바퀴 자국이 깊게 남아있고 가게의 벽에는 볶은 땅콩과 사탕 가격이 적혀있으며 심지어 가게 주인이 손수 만든 꽃신이 있다는 광고도 붙어있습니다. 안위성의 서남쪽에 위치한 박주는 남쪽으로 강회와 이웃하고 북쪽으로 황하강을 바라봅니다. 남북 교통선인 북경 향강철도가 안위에 들어서서 첫 역인 박주는 예로부터 강북의 승지, 남북의 요지라 불리는 새로우면서도 유구한 도시입니다. 박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입니다. 3천여 년 전 상나라 때 성탕이 이곳에 두읍을 두었기에 역사적으로 박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기에는 성탕은 개의 시대부터 8번이나 천도하다 박주에 도읍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나라 때인 1355년 농민 봉기군 두령 류복통이 함께 농민 봉기를 일으킨 한산동의 아들 한리마를 내세워 박주에서 나라를 건국하고 국호를 대송이라 했습니다. 당시 류복통이 박주를 룡봉이라 개명했는데 명나라 때인 1496년 박주 명칭을 회복했습니다. 박주는 삼국 시기에 뛰어난 정치가이자 군사가인 조조의 고향인 관계로 동한의 배도로 되었고 당시의 유적들이 지금도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그중 박주고성의 지하에 있는 조조 운병도라고도 하는 고운병도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고 규모가 가장 큰 지하 군사 통로이며 지하 장성이라 불립니다. 얼기설기한 지하 통로는 립체적으로 분포되고 감식구멍, 벙커, 장애물, 함정 등 다양한 군사시설과 환기구멍, 말을 전하는 구멍 등을 설치하는 곳 등 부대시설도 갖춥니다. 사서에 의하면 조조는 수차 이 지하 통로를 활용해 작전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통로를 통해 적지 않은 병사들을 몰래 성 밖으로 이동시켰다가 다시 성 안으로 입성하기를 반복하면서 적을 교란시키고 불의의 습격으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0년이 지났지만 박주에서는 지금도 조씨 가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가 바로 조조의 조부 조등과 부친 조숭, 장녀 조헌 등의 무덤이 있는 조씨 공원입니다. 이 무덤에서 구리와 옥으로 만든 동루 오기와 옥으로 만든 침대, 금속으로 만든 돼지, 구리로 주조한 장식물을 망라한 문물이 출토되었고 묘실의 내벽에는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여도와 유촌도, 천상도, 선경도 등 풍부한 내용의 벽화를 통해 동한 시기 사회를 더 잘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씨 가문의 무덤 근처에는 또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한나라 건축 양식을 모방한 건물의 군락, 삼국 남승궁이 있습니다. 높이 7m의 1층 성의 주변에는 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2층의 위무당은 높이가 19m에 달해 더욱 장관입니다. 푸른 벨트를 방불케 하는 고요히 흐르는 와수아가 박주를 감돌아 흐르며 고성의 아름다움을 가미합니다. 고대의 이 강은 돛대가 숲을 이루고 선박이 줄지어 오고 가는 분만한 수로였습니다. 당나라 때부터 박주는 상업이 번창하고 수륙교통이 발달해 마차와 선박이 드나드는 활기띤 도시였습니다. 당시 박주에는 거리 72갈래, 골목 360갈래가 있었으며 다양한 업계 가게와 시장이 업종별로 서로 다른 거리에 질서정연하게 집중되었습니다. 현재의 파자가와 남경항은 박주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와 골목입니다. 그 밖에 박주에는 팔보육 조가와 수몰 완가를 비롯한 스토리가 깃든 거리도 적지 않습니다. 팔보가는 여덟 발자국만에 거리의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육조는 팔보가가 여섯 갈래의 다른 거리와 연결됨을 말하고 그 여섯 갈래의 거리도 각자 모양이 달라서 흥미롭습니다. 박주에서는 거리와 골목을 거니는 것도 재미나는 일입니다. 화희루는 박주의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명소입니다. 산섬 회관이라고도 하는 화희루는 1660년대에 지은 무대 건물입니다. 화희루의 곳곳에는 색채가 산뜻하고 무늬가 화려한 채색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정교한 벽돌 조각과 목각이 즐비합니다. 박주는 유명한 중국 약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130여 종의 약재가 나는 박주는 약재의 고향이라 불리며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중약재 집산지이기도 합니다. 박주에서 나는 많은 중약재 중 2000여 년의 재배사를 보유한 하얀 작약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200년대의 위문제 시기에 벌써 박주의 하얀 작약이 사서에 기록되었습니다. 300여 년 전 청나라 시인 류계는 박주를 경유하면서 박주성 밖에 작약꽃 심리오리에 채색노을 내렸네. 작약의 앞뒤에는 모두 사람이 살고 집집마다 꽃을 심어 뽕나무인 듯 하여라 라는 시를 썼습니다. 박주의 하얀 작약은 분성이 충족하고 약효가 좋아 현재도 국내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멀리 동남아에까지 수출되며 연간 수출량은 50만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약재의 도시는 명이 화타를 키웠습니다. 외과의 비조라 불리는 화타는 동안시기 유명한 이학자였습니다. 박주성 영안거리에 위치한 화조암은 화타를 공양하는 사당입니다. 사당과 생가, 고대의 작약원 세 부분으로 구성된 화조암에는 화타신방, 화타유저, 중장경 등 저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조암은 현재 화타기념관으로도 사용됩니다. 박주는 중국 명조 중 하나인 고종공주의 산지입니다. 중국 8대 명조에 속하는 고종공주는 2000년 전에 벌써 세상에 이름을 떨쳤으며 조조가 고향의 수를 한원제에게 진상한 후 천년이 넘는 동안 고종공주는 줄곧 황실에 진상되는 공물이었습니다. 색이 맑기로 수정 같고 향이 순하기로 난초 같은 고종공주는 맛이 감미롭고 순하며 뒷맛이 오래도록 가시지 않아 사람들로부터 술중의 모란이라 불립니다. 고종공주가 나는 박주는 그로 인해 술의 고장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1: 지금까지 화타의 고향 박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저녁 하모니로 세계를 잇고 빙설로 함께하다라는 주제로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D200 기념행사인 제4회 장춘 시민합창 시즌음악축제가 장춘국제회의센터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17개 합창단과 천여 명의 출연진은 뜨거운 열정으로 무대를 채우며 노래를 통해 청춘의 힘과 도시의 매력 그리고 국제적 우정을 하나로 엮어냈습니다. 이는 세계 대학생 동계운동회를 준비하는 장춘 씨의 강한 열정과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자세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대학교 사생과 중소학교 학생, 기업 및 기관 직원, 사회예술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으며 장춘뿐만 아니라 길림, 사평 등 인근 지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웬그리아 대학교 합창단의 국경 간 참여는 지역 대중문화와 국제적 전문 합창 예술이 하나의 무대에서 소통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한편 행사 현장에서는 제4회 장춘 시민 합창 시즌의 수상자 명단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세계 대학생 동계운동회 대형 행사부 관계자는 초읽기 200일은 대회 준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국과 외국의 청년들이 노래로 교류하고 음악으로 리해하는 것은 세계 대학생 동계운동회가 추구하는 청춘의 만남, 문명의 포용을 가장 생생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중국 제1자동차가 홍기 브랜드의 신제품을 여러 대 전시하여 민족 자동차 산업의 역량으로 빙설 축제를 응원했습니다.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카운트다운 200일 기념 시리즈 행사는 지난 6월 26일 시작되었으며 장춘과 길림 두 도시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어 두 도시의 연대와 전민 참여라는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춘 씨와 길림 씨는 카운트다운 시리즈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며 세계 각국의 청년들을 환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제14회 중국 고개 모란상 초심 사업이 북경에서 진행된 가운데 길림성 고개단이 제출하고 길림성 고개가 협회가 추천한 세 편의 우수작이 성공적으로 입선되었습니다. 중국 고개 모란상은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와 중국고개가협회에서 주최하며 1년에 한 번씩 평이됩니다. 이 상은 프로그램상, 연기상, 문학상, 신인상 등 4개 부문으로 나뉩니다. 길림성 고개단은 오랜 기간 우수한 작품 창작에 매진하며 본토 고개가 길림을 넘어 전국적인 문예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입선된 세 편의 작품은 소재가 다양하고 각기 뚜렷한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3대 경기구에 나뉘어 참가하게 됩니다. 소품 미친 이웃은 산서성 장치 경기구에 등장합니다. 작품은 낡은 주택구역 이웃들의 일상을 소재로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모순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희극적 서사입니다. 소방안전, 기층관리, 이웃간 화목 등 현실적인 문제를 경쾌한 희극 형식에 교묘히 녹여내 대중의 공감을 자아냈으며 일찍이 길림성 이인전 희극 소품 예술절에서 극목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경동대고 친정 나들이는 길림성 사평 경기구에서 무대에 오릅니다. 동북지방의 향토족 운치를 담은 이 작품은 시골 친정을 찾는 소박한 이야기를 통해 선을 향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적 기풍을 전달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공연으로 널리 호평을 받았으며 제5회 동북지역 우수 고개 프로그램 전시 공연에 입선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민간 예술 공연 빙결 장진호는 절강성 항주 경기구에 진출했습니다. 특유의 힘차고 경쾌한 예술적 특징을 살려 장진호 전투에서의 지원군의 영웅적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깊은 애국 정서를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제5회 동북지역 우수 고개 프로그램 전시 공연에 입선되었습니다. 길림성 고개단은 향후 국내에 저명한 고개가들을 초청하여 대본 윤색, 무대 연출, 시각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입선작들을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입니다. 또한 더욱 완벽을 기하는 자세로 후속 경기의 대비함과 더불어 극토 고개 문화의 명함을 계속해서 빛내고 길림의 고개 작품들이 전국 무대에서 더 큰 주목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사평시 근현대 철도 박물관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개관과 함께 사평시 근현대 철도 역사 전시도 공개되었습니다. 100년 공업 유적지에 위치한 박물관은 중동 철도와 사조 철도의 100년 역사를 문물과 현장 복원을 통해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는 길림성의 문화자원 활용과 도시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평시 근현대 철도 박물관은 사평시 철서구 북체육가와 대순로 교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4,400평방미터이고 실내 전시와 야외 철도 문화광장이 통합된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실내 전시 구역은 견증 항쟁을 주제로 1925년에 준공된 사조 철도 발전소 옛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100여 점의 귀중한 역사 실물 및 140여 점의 역사 사진 자료와 도표가 소장되어 있으며 철도 침략부터 1952년 철도 주권 회복까지의 파란 만장한 여정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야외 전시 구역의 주제는 휘황찬란한 미래로입니다. 4,000평방미터 규모의 철도 문화광장에는 철도 자재의 변천구역, 애국주의 교양구역 등 7개의 특색 있는 전시 구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철로 혁신, 기관차의 발전 과정, 철도 기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 철도가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세계 고속철도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평시 문화유산 보호중심 주임 경점사는 이번 전시는 기존의 공업유산 자원을 되살려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그 가치를 살려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박물관이 애국교양, 역사문화연구, 체험학습을 통합한 훌륭한 공공문화 플랫폼이 될 것이며 사평의 100년 철도 이야기를 꾸준히 전승해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정주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0: 보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1957년 7월에 설립된 정주 박물관은 하남성 내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C급 박물관입니다. 종합도시 박물관으로서 60여 년 동안 정주 박물관은 중화 문명을 계승하고 도시 발전을 지원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제1진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하남성 문명 단위, 하남성 우수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 하남성 제1진 초중생과 고중생 연구학습 여행 실천기지, 하남성 과학보급기지, 과학정신 주체 실천 교육기지 등의 칭호를 잇따라 획득했습니다. 현재 약 6만 여점의 문화재 소장품이 있는데 여기에는 도자기, 청동기, 서화 등 20여 개의 종류가 망라됩니다. 특히 신석기 시대 도자기, 상주 청동기, 당송 석조, 역대 도자기 등이 가장 지역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주 박물관은 원래 벽사강 공원 내 북벌군 전사 장병 열사 사당에 위치했었습니다. 1999년 12월 숭산 남로 168번지로 이전했습니다. 2021년 5월 1일 정주 박물관 문한거리관이 정식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문한거리관은 정주 박물관 고형 한대 제철 유적지 분관과 함께 일총일점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정주 박물관 문한거리관은 정주시민 공공문화서비스의 핵심 구역인 문한거리 9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건축 면적은 14만 7천 평방미터, 건축 높이는 62m로 전국 초대형 박물관입니다. 멀리서 박물관을 보면 황룡이 보물을 모으고 문물이 풍부한 하늘과 같이 정주의 깊은 문화적 배경과 발랄한 시대의 기운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21개의 전시실이 있으며 기본 전시, 특별 전시, 临시 전시실로 나뉩니다. 그중 3개의 기본 전시실은 정주 동사전으로 구석기 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정주의 역사 발전 맥락을 전경으로 보여줍니다. 특별 전시품은 문화유산 전시와 문화 전시 두 가지로 나누며 4개의 临시 전시실은 다양한 대형 전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은 전시 공공 서비스, 문화유산 창고, 기술 보호, 디지털 정보, 사무 구역 등 6개의 기능 구역으로 나뉩니다. 공공 공간 계획에는 청소년 활동센터, 소극장, 4D 영화관 등이 있으며 대중에게 휴식, 북카페, 외식 등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박물관을 방문하고 하루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현대 전시 수단의 활용과 결합하여 고품질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서비스, 시설을 통해 유구한 역사와 깊이를 지닌 중원 문명을 국내외 관객에게 선보이며 정주의 도시 응접실과 지역 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성 문화기관으로 정주 박물관은 문물 수집, 전시, 홍보 교육, 과학 연구 등 다양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주 박물관은 사회적 효과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원을 기반으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정주 국가 중심 도시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왔습니다. 이는 고도 정주의 역사 문화 명성의 풍채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집중적으로 전시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지금까지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정주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거강 가수가 부릅니다. 별바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쪽걸상 소년 방우상이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새벽 4시 35분 호북성 의창시 쪽걸상 소년 방우상과 부모님은 일찌감치 컴퓨터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5시경 페이지를 새로 고치자 화면에 586점이라는 점수가 떴습니다. 이 점수 뒤에는 한 집안에 장장 15년간의 견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방우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먼 길을 동행하면서 제가 꿈을 쫓을 수 있도록

착용하고 등교하려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자주 궤양을 일으 그는 의족을 떼어내고 특수 제작한 쪽걸상으로 걷는 연습을 하기로 작심했습니다. 힘에 부치면 그는 매일 팔 굽혀펴기를 연습했고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팔 힘을 늘렸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오랜 훈련을 거치다 그는 마침내 쪽걸상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립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쪽걸상 소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2023년 방우상은 전현 100위에 들어 고중입시 총점 A의 성적으로 원안 1중에 입학했습니다. 고중 1학년 때 그는 주동적으로 군사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친구들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기 위해 방우상은 특별히 오랜만에 밸런스 바이크를 꺼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그는 학우들과 함께 군인의 자세를 취했고 과목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몰입된 표정과 당당한 자세는 급사 진정한 군인이 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고중 3년, 어머니는 매일 전기차로 그를 등하교시켰습니다. 수많은 새벽과 저녁, 방우상은 스스로 전기차에 오르고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이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운전석 뒤쪽에 손잡이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지금 이 손잡이는 이미 땀에 젖어 녹이 슬었습니다. 손바닥을 받치는 부위의 페인트도 이미 많이 달았습니다. 신체의 결함은 지식에 대한 방우상의 갈증을 막지 못했습니다. 낮에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강의를 들으며 모든 지식점을 놓치지 않았고 저녁에 불빛 아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모든 난제를 극복한 후에라야 그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학우들은 방우상이 모두의 본보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문 시험장이 필요 없고 특별한 호송도 사양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방우상은 친구들과 함께 대학 입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의 시험 도구에 더해진 쪽걸상 두 개였습니다. 그는 때때로 작은 쪽걸상에 기대어 걸어야 했습니다. 방우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발전하여 각종 곤경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모든 걸 특화시킨다면 스스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방우상은 586점의 성적은 자신의 기대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성적인 것입니다. 이제 지원서를 작성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두 달 뒤에 대학 생활에 대해 그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쪽걸상 소년 박무상이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0: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오늘의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장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장형은 자는 평자이며 하남송 남양 출신이다. 장형은 남중과 상소실랑을 역임했으며 선후로 14년간 태사령으로 있은 경력을 갖고 있다. 장형은 어릴 적부터 배움에 부지런했으며 사소오경을 익히 알고 있었다. 소년 시절 장형은 문학에 대해 큰 흥취를 가졌는데 당시 저명한 문학가 사마상여와 야옹이 쓴 글을 즐겨 읽었다. 장형은 어릴 적부터 사보창작에서 문학 재능을 과시했다. 장형은 문을 닫아 걸고 성현들의 글만 읽는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경험을 모색하고 실천 속에서 지식을 늘여왔다. 기원 94년 장형은 고향을 떠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생활에 대한 자신의 시야를 넓혔고 풍부한 생활 경험을 축적했다. 그는 학술 문화가 가장 발달한 장안 주변의 명산 대천과 역사 고적들을 돌아본 후 락양에 가서 부지런히 학문을 닦고 있는 문인들을 친구로 사귀었다. 친구 중 마용은 당시 사부창작에서 이름난 문인이었다. 마용은 음악에든 능했는데 후에 그는 동안시기에 유학대가로 됐다. 당시 정론가로 소문한 왕부도 장형의 친구였다. 왕부의 조서 제부로는 지금까지 유전되어 왔는데 이 조서는 동안시기 사회 상황을 연구하는 진귀한 역사 자료로 됐다. 친구들 중 최원은 장형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이다. 최원은 천문, 수학, 역법에 대한 조예가 깊었는데 장형은 최원을 사귄 후로 자주 그와 만나면서 천문, 수학 등 과학에 대해서 흥취를 갖게 되었다. 장형이 후에 천문과 수학 등 과학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것은 최원의 영향과 갈라놓을 수 없다. 당시 많은 학자들은 학술상 부동한 주장을 갖고 있었는데 장형은 그 어느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독자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 가지 학술 주장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장형이 후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됐다. 기원 111년 한한제는 중앙과 지방의 대신들에게 지덕이 겸비한 인재를 천거하라고 했는데 그때 장형은 천거를 받게 됐다. 장형은 당시 서울이었던 락양에 올라와 랑중으로 됐다. 박학 다지한 장형은 락양에서 천재 결과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다. 장형이 생활한 시대에는 천체 운동과 우주 구조에 관한 학설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개천설과 혼천설, 선야설이다. 개천설은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고 혼천설은 하늘은 혼은한 것이고 대지는 공과 같은 원형이며 일월 성진이 지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인정한다. 선야설은 하늘이 일정한 형태가 없고 기체로 충만된 일망무지한 공간이며 해와 달, 별은 기체에 또 있다고 인정했다. 장형은 천체 운행 규율에 대한 인식과 실제 관찰의 근거에서 이 세 가지 학설을 참답게 연관 기초에서 혼천설이 관측한 실제에 비교적 맞는다고 인정했다. 그는 선배들이 연관 기초에서 혼천 사상을 정확하게 표달할 수 있는 계기인 혼천이를 만들어내고 령헌, 령헌도, 혼천이도주 등 천문학 저서를 표현했다. 장형이 평생 창작한 저서에서 령헌이 가장 유명하다. 이 조서는 하늘과 땅, 해와 달, 별과 진의 생성과 운동을 천명하는 천문 이론 조서로서 장형의 천문 연구 성과를 대표한다. 장형은 조서에서 당시의 천문 지식을 종화하고 시간과 공간에서 우주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상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달 자체는

0: 빛이 없으며 달빛은 햇빛이 반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형은 다른 한 조서인 혼천 의도 주해에서 지구가 해를 1년간 이도는 시간이 약 365일 6시간이라고 기술했다. 이는 근대 천문학자들이 측정한 시간과 매우 근접하다. 장형이 천문학의 조의가 깊은 것을 안 한 안제는 기원 115년에 태사령으로 명했다. 장형은 락양 평창문에 있는 룡대가 비록 건축 구조가 옹이롭지만 전체를 관측하는 의기가 오랫동안 숙원을 받지 못해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장형은 형상적으로 혼천학설을 구현하는 천문 관측 의기인 혼천의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점근은 참대로 작은 혼천의 모형을 만들었다. 기원 117년 장형은 수력으로 자동 회전하는 혼천의를 만들어냈다. 혼천의 외에도 장형이 세계과학사에 대한 위대한 기여는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지진을 관측하고 기록하는 의기인 지동위를 발명한 것이다. 동한시기 중원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장형이 태사령으로 있던 기간만 해도 해마다 두 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장형은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진을 감지하고 기록하는 의기를 만들어내리라 작심했다. 기원 132년 장형은 지진 진원지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첫 지동위를 만들어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후풍 지동위는 불 모양으로 된 의기인데 직경이 2m 이상이고 외벽에는 8마리의 용이 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용도는 6개 방향으로 행했으며 용입은 작은 구리 공을 물고 있었다. 용도 밑에 지면에 머리를 치어들고 입을 벌리고 있는 8마리의 구리로 만든 개구리가 있는데 용 입에 있는 작은 구리공이 떨어지면 개구리 입으로 들어간다. 후풍 지동의 내부에는 고추 세워진 구리 기둥이 있는데 그 중심이 높고 지탱면이 작으며 약한 진동이 생겨도 쉽게 기울여진다. 만일 어느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 경우 구리 기둥의 밑 부분이 약간 움직이면 그것은 지렛대 연동 장치를 통해서 같은 방향의 용 입에 있던 작은 구리공이 그 밑에 있는 개구리 입에 떨어지게 된다. 비록 후풍 지동위가 지진 중심의 대체적인 방향만 측정했으나 그 당시 세계적으로 앞선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장형에게 두 가지 애호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재 제작과 발명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 창작이다. 어려서부터 문학적인 천부를 갖고 있는 장형은 시가, 사부, 산문 창작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장양의 대표작에는 장안과 랑양의 풍속을 그리며 황제를 칭송한 이경부, 장자의 사상을 담은 사현부, 생의 종착지는 귀향이라고 주장한 귀전부 등이 있다.
1: 지금까지 장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人民广播电台民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북경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이 6월 29일 콜롬비아 대통령 당선자 데라 에스프리아에게 축조를 보냈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이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이 세 가지 반드시를 명기하고 빛나는 역사의 세 장을 힘써 펼쳐 나가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금형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종량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형 총석이는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시종 중국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고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역사의 길이 빛날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로종에서 전당 동지들은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계속 분투하면서 시대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공장 총축 상무위원인 리강, 조락재, 왕호녀, 재기, 정설상, 리희, 국가보조석인 한정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9시경 7일 훈장 수상자들이 단 레빈차가 레빈 오토바이 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인민대회당으로 향발했습니다. 인민대회당 북문 밖에는 레이병들이 도로 양측에 나뉘어 섰고 청소년들이 열정적으로 환호하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7일 훈장 수상자들은 붉은 주단을 따라 계단을 올라 인민대회당에 들어섰습니다. 당과 국가 공훈 영예 표창 사업위원회 관련 지도 동지 등이 수상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인민대회당 대회장은 성대하고 열렬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주석단 우편에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라는 대회 마크가 걸려있었고 뒤막 한 가운데에는 반짝이는 중국 공산당 당휘장이 걸려있었으며 당 휘장 아래에는 1921-2026 좌표가 걸려있고 붉은 깃발 열폭이 량견에 라열됐습니다. 2층 조망대에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두루에 굳게 뭉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위대한 당창건 정신을 고양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자란 표어가 걸려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리강이 경축대회 시작을 선포하자 장내에서 조논이 기립해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재기가 7일 훈장을 수여할 때 권한 중공장의 결정을 선독했습니다. 결정은 장기간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당을 위해 사업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두드러진 기호를 한 공훈 모범 당원을 성대하게 표창하고 존당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분발 진취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당정은 마선상, 왕우창, 리련성, 오하스 술래만, 오아금, 진준모, 조아보, 종굴 동지에게 7일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기수 두 명이 단기를 높이 들고 레병 한 명이 두 손으로 7일 훈장을 들고 힘찬 발걸음으로 의식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조국의 영웅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옹얀 악곡 속에서 습금형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일일이 훈장을 수여하고 그들과 친절하게 악수하고 축하를 표했습니다. 이어 7일 훈장 수상자들이 주석단에 착석했습니다. 장례에서 열렬한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기가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우수 당원

동물군과 전국 선진기층 당조직을 표창을 대고 난 종공장의 결정을 손독했습니다. 석금평등이 표창을 받은 전국 도가지 우수 한계선진 대표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장례 열렬한 박수 갈채 속에서 석금평 종소기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석금평은 오늘 우리가 성단 집회를 열고 전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는 우리 당이 걸은 비나는 로정을 되돌아보고 당과 인민 사업의 밝은 앞날을 전망하며 전 당과 여러 민족 인민이 신심 가득히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종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옹단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매진하도록 동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금평은 당정을 대표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명절 문안을 전하고 7일 훈장 수상자 표창을 받은 전국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무일꾼 선진기층 당조직의 열렬한 축하를 전했습니다. 석금평은 105년 전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각성 속에서 막스 레닌주의와 중국 노동운동이 밀접하게 결합하는 과정에 중국 공산당이 탄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이 가장 믿음직한 기둥을 갖추고 국내외 우환과 빈약에 시달리던 중국은 천지개벽의 역사적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석금평은 지난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 인솔해 분발 정진하면서 신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거창한 서사시를 쏘내려왔습니다. 105년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중국인민의 전도와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변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했으며 막스주의의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세계사 진척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강대한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올바른 당임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석금평은 중국 공산당이 105년 동안의 분투 속에서 끊임없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적 원인은 기타 정당과 정치 역량과 비교할 때 우리 당이 비할 바 없는 우수한 특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종 진리를 추구하고 존재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며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은 역사적 사명을 과감히 짊어지고 시종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발전 대세에 순응하며 시종 시대의 선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투쟁에 능하고 필승의 신심을 유지하고 자체 건설을 강화하면서 항상 생기와 활력이 차넘쳤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실정에 따라 당의 우수한 특질을 부단히 발행하고 장대시키고 당의 본색을 영원히 유지하며 항상 강대한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석금평은 신시대 새로정에서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려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이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며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려면 반드시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로선, 기본 방침을 견제하고 당의 전면적 영도와 당정의 집중 통일 영도를 견제하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와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다지고 선인들의 사업을 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바른 것을 지키고 혁신을 도모하면서 난관 속에서 전진하는 과정에 방향을 잃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민의 의지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실천하며 소국민의 적극성과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오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견제하며 네 가지 조민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진의 길에서 닥칠 위험 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우한 의식을 증강하며 최저선 사유를 견제하고 투쟁 정신을 발행하고 투쟁 능력을 키워 국내외 두 가지 국면 그리고 발전과 안보를 총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류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류의 공동가치를 선행하고 글로벌 발전장애, 글로벌 안전장애, 글로벌 문명장애, 글로벌 관리장애를 관찰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반드시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시대 당건설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이 다스리는 체계를 보완하고 당의 정치 건설에 따라 당의 모든 면의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패 적결 투쟁의 공략전, 지구전, 정력전을 단호히 관철하고 당의 정치 지도력, 사상 인도력, 군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습금형은 나라가 강성하려면 반드시 군대가 강해야 하고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민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제하며 정치 강군, 개혁 강군, 과학기술 강군, 인재 강군, 법치 강군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질적으로 추진해 건군 100년 본토 목표를 기한 내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다그쳐 육성해야 합니다. 습금형은 한강과 오문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촉진한 것은 중화민족이 위대한 봉의 내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 두 제도, 향강인이 향강관리, 오문인이 오문관리, 그리고 고도의 자치 방침을 전면적이고 종합하고 확고부동하게 관철해 향강과 오문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향강과 오문의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도잘 용합하고 국가 발전을 지원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습금형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한 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과업이자 전체 중화 아들딸들의 공동 소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시대 대만 문제를 해결할 때 대한 당의 정치적 방침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한계 중국 원칙과 구의 공동인식을 견제하며 광범한 대만 동포들을 단결해 량안 교류와 협력, 융합과 발전을 심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조국 통일 위협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형은 청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신생 용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당은 청년들을 중시하고 관심하고 지지하며 청년들이 성장하고 인재가 되도록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확고부동하게 당을 따르고 원대한 리상을 수립하며 시대 중임을 떠맡고 새로운 로정에서 역사 개조봉을 이어받고 청춘을 빛내야 합니다. 습금평은 중국 공산당 105년의 빛나는 역사는 매우 자랑스럽지만 교화하거나 자만해 전진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본토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며 겸손하고 신중하고 간고분투하며 과감하게 투쟁하고 투쟁에 능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의지하고 이들을 단합해 새로정에서 분발 정진하고 신시대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으면서 새로운 빛나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게 합니다. 대회를 주재한 이강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105년 내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로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회고하고 총화하고 중국 공산당이 빛나는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연마할 수 있는 원인을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정에서 전체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신심을 다지고 계속해 분투할 때 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고 총력을 다해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창조할 것을 전당에 호소했습니다.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은 높은 견지와 심오한 사상, 풍부한 내포를 담고 있으며 신시대 새로정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당 동지들은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고 재반사업에서 확실하게 관찰하고 실시하며 위대한 당건설 정신을 선행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에 옮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풍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7일 훈장 수상자 대표이며 기림성 장춘시 관성구 장산화원 지역사회 당연의 제일석인 오아금이 발언했습니다. 대회는 국제가 속에서 폐막했습니다. 북경에는 중공조항정치국위원, 조항서기처서기, 조항군사위원회 부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공무위원, 최고인민법원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총력부주석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조항당정군과 군중부문과 북경시 주요 책임동지, 각 민주당파조항과 전국공상업자연합회 책임자와 무소속인사대표,
7일 훈장 수상자 친족 대표, 소속 단위 대표, 이왕이 공훈 영예 표창 수상자 대표로 당원과

0: 로 간부대표, 표창을 받은 전국 오소 공산당원과 오소 당무삼일꾼, 선진기층 당조직 대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 전문가 대표, 수도기층 당원과 각계 군중대표, 북경조둔부대 장병대표 등 3천여 명이 대회 참가했습니다.
1: 습근병 국가주석이 6월 29일 콜롬비아 대통령 당선자 데라 에스프리아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습근병 주석은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은 수교 46년 동안 국제정세의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 좋은 발전세를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다지는 과정에 양국 인민의 친선이 갈수록 돈독해지고 높은 수준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도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습근병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한다며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과 함께 양국 간 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며 양국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한정 국가부주석도 콜롬비아 부대통령 당선자 레스 트레포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0: 조심은 반석과 같고 사명은 횃불과 같습니다. 습근병 종소기가 중국 공산당 장군 105수는 경축대회산 종료연설은 새로운 로종에서 품발 정신하고 신시대에서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옥만인민의 방대한 힘을 응집했습니다. 대중들은 습근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도리에 굳게 뭉쳐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위해 힘을 이바지하려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병 종소기는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후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병 종소기의 중요한 연설은 현장에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감격에 차 넘치게 했습니다. 7일 훈장 수상자 오아금은 7일 훈장은 영예자 책임과 사명이라며 감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소기는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인민의 립지에서 함께 사고하고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전진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큰 소리나 빈말을 하지 말며 대중이 반기는 실제적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7일 훈장 수상자 종굴은 이날은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령도 하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거대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면서 신심이 더 커지고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같이 다음 없는 노력으로 국가를 건설해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도록 할 것입니다. 7일 훈장 수상자 리련성은 종소기는 시종 대중을 마음속에 두고 농촌의 농민들을 항상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결코 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공산당원으로서 향촌진흥에 발벗고 나서고 솔선수범하며 실무적 자세로 일하면서 현지 농민들이 더욱 많은 획득감과 행복감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흥룡강 마카에서 해남 3사까지 향촌진흥 1선에서 개혁개방의 최전방까지 대중들은 대회 성황을 진지하게 시청했습니다. 지난 10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인솔에 꾸준히 분투하면서 중화민족의 수천년사에서 가장 장대한 서사시를 적었습니다. 습근병 종소기의 중요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비난은 우수한 특질을 부단히 단조할 수 있는 것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새로운 비난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것을 존당에 호소했습니다. 안위성 만산시 화산구 강동가도 사회관리판공실 부주임 변효우는 당을 창건하기 전에 중국은 열강이 침입하고 사회가 극히 불안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중국 인민을 이끌고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빛나는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했습니다. 우리는 일떠서고 보유해지고 강성하는 위대한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당정의 강력한 용도 하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필코 실현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복건성 영덕시 하당향 당륜의 서기 유엽씨는 총속의 중요한 연설을 경청한 후 오늘날 하당의 록수 총산을 보면서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극빈향이었던 하당향은 현재 전국 농촌관리 시범향진이 되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이는 당의 인솔하에 오랜 공을 들인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는 총수기 당부를 명기하고 산업의 소득 증대, 주거 개선, 편민 봉사를 실제 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라사닝츠 철도 기관사 차단 자신은 대회 실황을 시청한 후 격동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령도 하에 설상고원은 천지 개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복흥호렬차가 성공적으로 고원에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민과 목주민들의 출행이 편리해지고 특산품의 판로를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우리는 단어의 당을 따르고 일태의 뿌리를 내리며 소장의 발전, 고향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105년이라는 파란만장한 로성을 걸어온 중국 공산당은 억만 인민을 이끌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로운 로성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인도로 위대한 당 창건 정신을 선행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며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기 위해 힘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인 타바제크 에크바이르는 습금형 종속이가 2022년에 신성 서문촌을 찾았다며 현장에서 습금형 종속이 중요한 연설을 경청하고 무한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는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기반을 자랑하는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하며 고향 사람들의 돈주머니를 더욱 도둑하게 하고 조력을 더욱 다질 것입니다. 당의 좋은 정책이 있고 모두가 하나같이 지속적으로 단결 분투한다면 생활은 갈수록 더 행복할 것입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 반동은 표창은 하나의 용렬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동에서 분발 정지라는 새로운 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석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실제와 결복해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지속적으로 깊이 배우고 터득하고 6대 우수한 특질에 따라 자신의 원행을 바로잡고 고원 지질 탐사라는 일퇴 차관에 국가 자원 안전 병풍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힘달 것입니다. 습금형 종속이는 오늘날 중국 인민의 운명을 자신의 수중에 단단히 장악하고 자신, 자립, 자강의 자세로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해시 보동신구 과학기술경제위원회 부주임 른강은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다지며 두 가지 수호를 드팀없이 견제하고 혁신 동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자원 배치를 강화하는 한편 신질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입니다. 사자양 통로 프로젝트 건설지휘부 현장 책임자 리검은 당의 강력한 용도하에 우리나라의 교통기초시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발전노정의 증견자이고 더욱이는 건설자입니다. 습금형 종속이는 새로운 노정에서 분발 정지라면서 신시대를 건설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아 광역도시권의 또 하나의 슈퍼공정인 사자양 통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설자들은 예정대로 고품질 건설 임무를 완수하고 교통 인프라를 통해 광동 향강 오문 광역도시권이 세계 인류의 광역도시권으로 발전하도록 활력 넘치는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북경시 동주구 중창가도 당사위원회 서기 우자양은 총수기 중요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하는 관건적 코드를 깊이 있게 해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습금형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 실시하고 복경도시 부중심 건설과 당건설의 기층관리를 이끄는 실천 속에서 비할 바 없는 우리 당의 우수한 특질을 한층 더 발향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군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강시킬 것입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이 세 가지 반드시를 명기하고 빛나는 역사의 새 장을 힘써 펼쳐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최근 세계 각국 정당과 정부 지도자들이 중공조항과 습금형 총속에게 축전과 사안을 보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영도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중화민족 발전사에 비난의 장을 엮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중국인민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0: 전면 건설과 두 번째 백년 분토 목표를 위한 노동에서 계속 빛나는 업적을 쌓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도네시아 대인도네시아 행동당 총주석 프라보오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이끌고 빈곤 해탈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는 대인도네시아 행동당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라고 말했습니다. 말디브 인민국가대회당 지도자인 모이즈 대통령은 인민국가대회당은 중국 공산당과의 오랜 친선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정세에서 양당 간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정의발전당 주석 에르도안 대통령은 세계 안정과 번영을 위한 습금형 정속의 창의와 염원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의발전당은 중국 공산당과의 당적 교류를 밀접히 하고 양국 협력의 심층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팔레스티나 해방기구 집행위원회 주석 아바스 대통령은 민족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팔레스티나 인민의 정의로운 사업을 장기적으로 확고하게 지지한 중국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호적인 중국이 더 큰 번영을 이루고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이 부단히 새로운 진보를 이룩하길 기원한다고 표했습니다. 케냐 연합 민주동맹 지도자인 루토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이룩한 성과는 글로벌 남방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발전과 관리에 대해 건설적 사고를 하겠다며 케냐는 변혁 성장의 길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졌다고 표했습니다. 벨라루시 루카셴코 대통령은 습금형 총서기가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발전 도상국의 역할을 증강하며 보다 공정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요소하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인솔해 민족 부흥과 강국 건설의 길에서 새로운 성공을 거두리라 믿음하지 않습니다. 세르비아 무치치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보여준 불굴의 투쟁 정신은 평화 발전,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철같이 튼튼한 우정을 갖고 있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우루 아디앙 대통령은 지난 105년 동안 중국을 이끌고 괄목할 만한 변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 중국 공산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국가 번영과 인민 행복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민공정당 주석 안화르 총리는 습금형 정석의 령도 아래 중국 공산당은 중화 문명의 자양분을 널리 흡수하고 초월학 이념, 도덕 질서와 유관 역사를 용납시키는 등 문명을 존승하는 중책을 짊어졌다고 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인민행동당 총비서이며 정부 총리인 황순재는 지난 한 세기 남짓한 동안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이끌고 심각한 변혁을 진행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집권 리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누아투 수령당 주석이며 정부 총리인 나파트는 10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이끌고 거대한 변혁을 가져오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사모아 신앙 통일당 당수이며 총리인 라울리는 습금형 정석에는 시종 강인함과 락관적 정신으로 중국의 발전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 정당과 정치 조직 지도자들이 축전과 축하 사안을 통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1: 향항특별행정구 정부가 7월 1일 금자경 광장에서 국기 개항식을 진행하고 향항 조국 복귀 29주년을 경축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 리가초 행정장관, 향항 주재 주황기구 책임자 등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국기와 향항특별행정구 깃발을 단 직승비행기가 빅토리아항 상공을 날아예고 해상에서 소방함이 분수를 뿜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향항 주재 중앙인민정부 연락판공실, 향항 주재 국가안전공서, 향항 주재 외교부 특파원공서, 향항 주둔 중국인민해방군 부대 등도 7월 1일 국기 개항식을 진행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7월 1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교섭하에 간접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에서 양해각서에 관철 문제를 둘러싸고 동결된 이란의 자산을 풀어주고 호르무즈 해협이 해상 안전을 확보하는 등 의제를 토론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일 관련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강설혜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령도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 룰라 연구소 실바 주석이 중국 공산당은 경제발전과 사회공정을 계속 추진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페루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케이코 후지모리가 페루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령도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확실히 그렇습니다. 강거 목장해야만이 전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정 군민학 동서 남북 중에서 당이 모든 것을 령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중요한 의의는 무엇일까요? 첫째, 당의 령도를 견지하면 근본적으로 당과 국가 위협의 번영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는 신시대에 접어들면서 당주왕이 시기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과감히 결정을 내렸으며 분발 진취하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힘차게 나가며 비바람을 무릅쓰고 많은 새로운 역사적 특점을 가진 위대한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당과 국가 위협에서 역사적인 성과와 변혁을 이루어냈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 5월 15일 우리나라 첫 화성 탐사 임무를 맡은 천문1호 탐사기가 화성에 착륙하여 처음으로 중국인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천문1호가 정상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중국의 첫 화성 탐사과업 총설계사 장영교는 장장 2000여일간의 노력을 경조했습니다. 화성은 지구에 가까운 이웃입니다. 현재까지 화성 탐사선 착륙의 성공률은 약 40%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화성 탐사 과업은 화성 순회, 착륙, 순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는 더없이 어렵고 위험 부담이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 완성의 배후에는 장영교와 같은 우주 비행사들의 10년간 한 우물을 판 노력이 있고 더욱이는 중국 공산당의 확고한 경도가 있었습니다.
6: 우리에게는 26개월마다 한 번씩 기회가 옵니다. 한 번 기회를 놓치면 2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사전에 북경시, 해남성, 운수부문, 민항부문들에서 적극 나서 우리를 도와 준비하고 조율했습니다. 만약 힘을 모아 큰 일을 성사시키는 이런 거국체제의 보장이 없고 공산당의 확고한 영도가 없었다면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5: 이같이 오랜 과학연구 공략 과정에서 당 조직은 매번 난관을 극복하는 전투 보루가 되었고 당원들은 선봉 모범적인 인솔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관건적인 순간에 필사적으로 뛰어드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조국을 위해 과감히 우주공간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우주비행사들은 당의 확고한 영도 아래 하나 또 하나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완강하게 분발 진취할 것입니다. 일련의 대국 종기의 설치와 장비는 당의 영도를 견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안정, 경제 발전, 민족 번영, 사회 안정의 근본으로서 그 어느 때도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도리를 심각하게 천명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당의 영도를 견제함으로 하여 근본적으로 당의 단결 통일을 공고히 했습니다. 일은 사방에 있지만 핵심은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이고 설립된 지 100여 년이 된 가장 큰 막수주의 집권당입니다. 시종일관 단결과 통일, 선진성과 순결성을 보장함으로써 하나의 단단한 강철로 되게 해야 합니다. 단결은 곧 힘입니다. 단결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의 역사와 새 중국 발전의 역사는 우리의 이 대국을 잘 다스리고 우리와 같은 대당을 잘 다스리려면 당의 단결과 집중 통일을 보장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고 당조항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룰라 연구소 실바 주석이 중국 공산당은 경제발전과 사회공정을 계속 추진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브라질룰라 연구소 이보니 실바 주석이 얼마 전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새 중국을 창립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 이래 줄곧 경제 발전과 사회 공정을 추진해왔고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부흥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초심과 사명은 인민 생활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과 구체적인 조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바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내후 외환 속에서 탄생해서부터 불굴의 투쟁 정신을 보여준 장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리정표적 의의가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중국을 진정한 번영과 부강의 길로 이끈 개혁개방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은 중국 공산당의 강인성과 도전에 직면해 끊임없이 스스로 조정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실바 주석은 중국의 빈곤 해탈 실천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역 발전과 상호 연통을 촉진했고 농촌 지역의 실정에 맞게 발전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직업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발전 결측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조치들이 농민들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보장하였습니다. 실바 주석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발전 사상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깊이 있게 리해했다면서 룰라 연구소는 이런 경험을 적극 연구해 브라질의 빈곤 해탈과 향촌 지능 정책에 접목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룰라 연구소는 중국 여러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바 주석은 이러한 협력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글로벌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면서 중국은 브릭스를 비롯한 남남 협력 기제에 적극 참여해 발전 도상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도록 조력하고 국제 질서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페루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케이코 후지모리가 페루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석과 설명.

페루 국가선거 절차 판공실이 6월 29일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우파 정당 인민의힘 당 후보 케이코 후지모리가 좌파 연합 함께 페루를 위하여 당 후보 로베르토 산체스를 꺾고 페루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51세인 케이코 후지모리는 페루 전 대통령인 알베토 후지모리의 딸입니다. 분석가들은 후지모리의 질서와 안전 공약이 도시 유권자들의 관심사와 맞아떨어진 것이 승리의 중요 요인 중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페루의 경제사회가 여러

장관에 직면해 있고 의회의 대통령 견제도 만만치 않아 후지모리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이번 승리가 라틴 아메리카 정치 구도의 우경화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기간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박빙이었고 치열한 접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올해 4월 1차 투표에서 후지모리는 득표를 17.19%로 산체스는 득표를 12.02%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2라운드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페루 선거법상 결선 투표에서는 득표수가 많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6월 7일에 2라운드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23일 국가선거절차 办公室의 잠정 개표 결과 후지모리의 우세가 뒤집기 힘든 정도로 굳어졌으나 산체스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개표 결과는 6월 29일에야 공식 발표됐습니다. 두 후보의 표 분포는 도시-향촌 대립 구조를 뚜렷이 보였습니다. 후지모리는 수도 리마, 연안 도시와 제외 국민 투표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산체스는 남부 고원지대, 내륙, 농촌, 원주민 지역사회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화 지향을 유지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경제정책과 강경범죄 단속을 내세운 후지모리의 공약이 도시 유권자의 경제성장, 사회안정과 부합하면서 선거 승리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마 산마르코스 국립대학교 알레한드로 메히아 교수는 두 후보의 득표율이 비슷하고 지지층이 팽팽한 데서 유권자 입장에 심각한 분열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을 교체했고 민선 대통령 중 5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잦은 정권 교체로 베루는 영구선거 관리 불가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메히알 교수는 전국의 불안으로 의회의 정치적 주도권이 커진 만큼 신임 정부는 반대파와 소통 협력 기제를 구축해 관리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치안 정세가 장기적으로 심각합니다. 최근 디마, 트루히오, 카야 오항구 등지에서 살인, 납치,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불법 광산 채굴은 마약, 돈 세탁과 결탁해 암시장을 형성했습니다. 후지모리는 군경 협력 강화, 국경 통제 강화, 정보기관 확대를 재개하고 인공지능으로 치안에 에너지를 부여한다고 약속했으나 관련 개혁이 기득권을 건드려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도 페루의 경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의 심화로 북부는 홍수, 남부는 가뭄이 발생하고 연안 해수 온도의 상승이 어군 이동을 초래해 농업과 어업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페루 사회학자 마르티네스는 차기 정부는 자연재해 대응 보건력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이래 에콰도르, 볼리비아,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나라에서 선거를 진행한 결과 우파 공고화, 좌파 퇴조 대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서 우파가 득세한 것은 내부와 외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요인은 경제성장 부진, 민생개선 지연, 치안 악화로 좌파 집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데 있고 외부 요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라틴 아메리카 우파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심지어 일부 국가의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데 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라틴 아메리카 사회 전반의 의식 형태 색채는 짙지 않고 대다수 국민은 고착화된 정치 성향이 없다면서 최근 1년의 선거 결과는 진정한 리념 변화라기보다 정당의 집권 성과와 선거 전략, 정치 전파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3: 저의
2: 둘,
3: 라이브
2: 하나,
3: 방송 스튜디오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4: 지금까지 심층 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편안할 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조금 불편해도 참고 넘기며 익숙한 방식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이 나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순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낡은 습관, 잘못된 관계, 미뤄온 선택, 더 이상 예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이죠. 그래서 고통은 아프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합니다. 내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누가 진짜 내 곁에 남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편안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힘든 순간에는 선명해집니다. 네, 가장 깊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삶은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길림성 도문강제약 유한회사 당지부의 흥변품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황포가신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조선호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브로처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행정집법 감독 협력 기제를 구축해야 하는 바, 행정집법 감독이 기타 각종 감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협조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행정체의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을 위해 편리를 제공해주는 행정체의 제도적 우위와 행정분쟁을 해소하는 데서 일으키는 주요 경로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요효 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보다 잘 결부시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행정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하는 정부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직관리체제와 지방급별관리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제 국가로서 오래전부터 조직관리와 지방급별관리를 결합한 체제를 실시해왔습니다. 조직관리체제와 지방급별관리체제를 보완하려면 당정의 집권적 통일영도와 국가제도의 통일, 정령의 통일을 확보하고 조항과 지방의 직책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두 가지 적극성을 더욱 잘

하고 지방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은 관리를 실시하며 조항의 지도, 조정,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항과 지방의 사무 권한과 지출 책임을 과학적으로 구분하고 조항 정부의 고시적 관리와 제도에 따른 직책 재정과 필요한 집법권을 강화하며 구역 내의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화를 통일적으로 추진한 데서의 성급 정부의 직책을 강화하고 시, 현 정부의 직책 수행을 강화하며 부동한 급별 정부의 사무 관할권과 기능에 따라 계층 감소, 대오 통합, 효율 제고 원칙에 따라 집법 역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조직 관리 기구와 지방 간의 협력 협조 기제를 완비하여 조항에서 지방에 이르는 원활하고 활력이 넘치며 정령을 엄격히 집행하는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의 기구 최적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은 우리나라 현역에서 특수한 류형의 하나입니다. 전국에 인구가 15만 이하인 현시는 389개가 있습니다. 이런 현들은 인구수가 비교적 적고 경제 총량도 크지 않지만 대부분이 지역이 넓고 생태계가 방대한 현으로서 농촌 진흥, 생태보호 등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략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시범 경험과 방법을 총화하며 심층적인 조사 연구와 론증을 토대로 지도 의견을 연구 제정하여 인구가 적은 현의 기구 최적화를 온당하게 추진하는 데 정책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의 실제와 결부하여 지도체제, 기구직책, 자원배분, 운행기재 등 면에서 당의 전면적인 용도가 각 측면과 모든 고리에 적극 실시되도록 합니다. 현재 실정과 수요에 맞게 주체의 기능을 두드러지게 하고 기구를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강화해야 할 기구의 기능이 확실히 강화되고 간소화해야 할 기구가 확실히 간소화되도록 하며 행정 효율을 한층 더 높이고 행정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현과 향의 련동 계획을 추진하고 향진의 기구 설치를 규범화하며 사업용량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기층의 부담 경감과 효율 증대를 위해 확실하게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개발구 관리 제도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개발구 건설은 우리나라 개혁 개방의 성공적인 실천입니다. 1984년 당정과 공원에서 대련, 진왕도 등지에 최초로 14개 경제기술개발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래 각종 개발구는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발전을 가속화하며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등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발구의 류형이 다양하고 여러 주관 부문과 관련되며 일부 개발구의 기능 설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속지 행정구역과의 직책 관계가 아직 원활하지 못하며 관리 체제가 아직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개발구 관리 제도 개혁을 심화하려면 개발구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강화하고 각종 개발구의 구역 배치, 기능 설정, 발전 방향과 수량 규모를 과학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 산업 발전과 투자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개발구의 더 큰 자주적 발전, 자주적 개혁과 자주적 관리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개발구의 관리 직책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개발구와 속지 정부의 직책 관계를 한층 더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개발구 관리기구의 설치를 최적화하고 관리 모델과 운영 기제를 혁신하여 관리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18차 당대회, 당정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 19차 당대회, 당정 제19기 제3차 전원회의, 20차 당대회는 모두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해 중요한 포치를 했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연간 관련 지역과 부문에서는 사업 단위 계획을 심화하는 시범을 진행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 단위의 구조

0: 배치를 최적화하고 사업 단위의 기구 설치와 기능 배치를 보완하며 사업 단위와 주관 부문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시대 새 장정에서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공 서비스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의 공익 속성을 강화하고 리익 추구 기제를 타파하며 사업 단위와 시장 간의 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의 관리 체제와 운영 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간부 인사, 기구 편제, 재정 지원, 소득 분배 등 관리 정책을 보완하여 사업 단위의 생기와 활력, 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저울약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길림성 화룡시 투도진 대양구에 위치한 연변 대양삼읍 요한회사의 재배기지는 무성한 숲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변 대양삼읍 요한회사의 널찍한 인삼문화 전시상에 들어서면 전시대에는 형태가 포만한 건삼, 색채가 부드러운 령지, 그리고 각종 정밀 심층 가공 제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고 인삼문화와 관련된 지시, 시사 등이 사진과 문자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연변 대양삼읍 요한회사 경리 진봉은 뿌리가 길고 형태가 완전한 인삼 한 뿌리를 들고 현장에서 해설했습니다. 네, 인삼의 나이를 구분하려면 로완을 보아야 합니다. 이는 인삼의 줄기가 자랐다가 시든 후에 남긴 흔적입니다. 마디 하나가 1년을 대표하죠. 이 로완처럼 긴밀하게 패를된 것은 적어도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네, 진봉의 소개에 따르면 대양삼읍은 인삼재배 시범기지의 표준화 재배 기반을 끊임없이 다지고 길림성 농업과학원, 연변대학 등과 산업대학, 연구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기존 산삼, 삼지차 등 원료 및 1차 가공 제품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냉동 건조 분말, 구복액 등 정밀 가공 계열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새로운 소비 장면을 적극 만족시키고 완전한 산업 사슬의 이탁에 리마 제품의 부가 가치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네, 시범 기지로 가보면 생태 재배의 실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령지 재배 구역에는 균배지가 질서 있게 쌓인 채 새로운 희망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인삼 재배 시범 기지의 무성한 숲 속에서는 4품엽, 5품엽의 인삼이 아롱아롱한 햇빛 속에서 가지와 잎을 펴고 왕성한 생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야생 환경을 모방하여 농약을 치지 않고 화학 비료를 주지 않으며 모든 인삼 령지가 전지의 종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진봉은 길림 활용 리마삼 령지 재배 시스템은 제6차 중국 종료 농업문화유산 명단에도 선정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 국가급 생태 안정은 기업의 본연의 맛, 재배 방식을 고수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했습니다. 더 실질적인 수익은 주변 촌민들에게 차려졌습니다. 매년 육성 철과 파종기가 되면 기지는 농한계의 취업장으로 변합니다. 약 800명 지역 농민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어 인당 연평균 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농한기에 그냥 한가히 보냈는데 지금은 기지에 와서 균배지를 배려하고 인삼씨를 뿌리면서 집 근처에서 돈을 벌 수 있으면서도 또 자기 집 농사일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한 천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리마 경제는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진봉은 먼 곳의 공터를 가리키며 야영지, 견학, 약산 체험 구역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향후 올해는 인삼 문화와 레저 관광, 생태 건강 양생을 결합하여 관광객들이 숲속에 들어가 인삼이 어떻게 자라는지, 령지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참관하고 전시관에서 산삼 채집 설명을 들으며 인삼 령지 약식을 맛보게 하는 등
록수 청산의 이야기를 더 생동하게 들려줄 다산입니다. 네, 단일 재배로부터 생태 플러스 산업 플러스 문화의 융합에 이르기까지 대양 산업의 탐색은 바로 활용시 리마 경제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최근 연가인들은 생태 우선 적정 리용 원칙을 견지하고 리마 경제를 두계산 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장맥 산맥의 양질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산삼, 영질을 핵심으로 하고 재배, 가공, 문화, 관광이 일체화된 특색 산업 군체를 단계적으로 형성하여 오젯날의 휴면 림지를 대중이 소득을 증대하는 녹색 은행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생태 가치, 산업 가치, 문화 가치가 숲속에서 천천히 함류하면서 활용시의 리마 경제는 더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낡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종략제로 당심과 민심을 이어가는 길림성 도문강제약 유한회사 당지부의 흥변부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여름의 도문강 기석. 산들바람이 들판을 스치면 길림성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의 당귀 모종이 따뜻한 햇살을 머금고 어느새 줄기를 키워갑니다. 변경마을에서 풍년의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길림성 도문강 제약 유한회사 당지부 서기이며 총경기인 왕군영이 량수촌 당귀 재배 기지를 찾았습니다. 량수촌 당지부 서기 겸 조미위원회 주임 전철이 밭머리에서 당귀 뿌리 주변의 흙을 살며시 헤치고 있었습니다. 왕석이, 마침 잘 오셨소. 올해는 기온이 좀 높아서 모종 자람새가 예년보다 도려 보이요. 왕군행이 자세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빨리 흙을 갈아주고 김을 매야겠소. 잡초가 양분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하오. 이어 전철 주임은 흙을 털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일 아침 일찍 촌민들께 알려서 김을 매겠소. 네, 재배기지에서 차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하서촌에는 길림성 도문강제약 유한회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는 생산 라인이 빠르게 돌아가고 홍삼 농축액 제품이 정밀하게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공장 옆에 자리한 중국 조선족 도문강 문화박물관 단지에는 조선족 전통 가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고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입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변경마을에 퍼지며 활기찬 산업 풍경을 더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왕군영은 기업 당지부를 이끌고 평강의 작은 공장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이 회사는 중약재 가공, 인삼 제품 연구개발, 친환경 음료 생산, 문화관광 융합을 아우르는 성급 농업산업화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촌민들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책임감이 강한 서기 덕분이라고 말하고 기업의 당원들은 앞장서며 솔선수범하는 든든한 당지부 덕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야기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기업은 변경마을에서 중약재 재배를 확대하려 했지만 대대로 곡식 농사만 지어온 주민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어쩌지? 왕군영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촌민들에게 소득 증대 효과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번 설명해주고 한 번 방문으로 설득이 어려우면 몇 번이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기업의 당원 종업원인 남화자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네, 그해 여름 왕석이와 저의 당원 몇몇은 뜨거운 햇볕 아래 하서촌, 룡어촌, 량수촌을 쉴 새 없이 돌았어요. 어떤 어르신은 문 밖으로 밀치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다음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시험 재배에 성공한 당귀 샘플과 기업과의 의향 계약서를 손에 쥐고 찾아갔습니다.

왔습니다. 그제서야 로유는 반신반의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한 헥타르만 해보지. 바로 이 한 헥타르의 시험전이 변경 말에 치부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게 시험 재배한 농가가 수입을 올리자 계약을 원하는 농가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에 기업 당지부에서는 당지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의 주문 농업 모직을 내놓았고 당원 기술 인력을 구역별로 배치하여 경작, 용모, 수확, 가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내왕군양은 가장 어려운 것은 경영이 아닌 촌민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심으로 촌민들을 생각한다면 그 문은 반드시 열린다고 믿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네, 량수촌 촌민 김사는 바로 그 진심에 마음을 연 사람입니다. 네, 당시 왕석이가 마을에 와서 당귀 재배를 권유했을 때 속으로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한 번도 재배해 본 적이 없는데 실패하면 집안 살림이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근데 나중에 저희 집까지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종자는 내가 내고 기술은 내가 가르치겠소. 팔리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소. 그 말에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 김찬 씨의 당귀 세배 면적은 몇 배로 늘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옥수수나 콩을 심어서 헥타르당 겨우 3천원에서 5천원 벌었죠. 살림은 빠듯하고 빚도 꽤 많았습니다. 지금은 당귀를 재배해 말려 팔면 헥타르당 2만원에서 3만원이나 됩니다. 덕분에 빚도 다 갚았어요. 네, 이 기업은 량수촌, 룡호촌, 하서촌 세 개 변경 마을에서 종약제 단위 면적당 수익을 헥타르당 3,000원에서 21,000원으로 6배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60만원 순환 자금 플러스 초급 가공 재위탁 기재를 도입해 해마다 자금을 미리 지급하여 마을에서 설비를 갖추고 모종을 키우도록 도왔고 초급 가공 단계를 마을에 위탁했습니다. 현재 기업은 62 가구의 병강 주민과 종약제 재배 30여 헥타르, 옥수수 재배 220 헥타르의 주문 생산 계약을 맺고 해마다 농가 소득을 174만 원 올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종약제 초급 가공만으로 량수촌 집단 수입은 매년 5만 원 이상 늘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농한기만 되면 촌민들이 가드놀이나 하고 햇빛을 쬐며 시간을 때웠어요. 근데 지금은 종약제 초급 가공에 적극 참여하면서 일한 만큼 당일 임금을 받으니 모두 열심히 합니다. 마을에서는 종약제로 번 수익금을 로인 식당과 주민 복지했습니다. 정말 살맛 나는 나날을 드리죠. 량수촌 전철서기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최근 연간 기업은 병강 주민 2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농한기에는 65개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여 1인당 연간 7천원의 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당원이 솔선하지 않으면 대중은 따르지 않습니다. 함께 뛰어들어 일해야 합니다. 왕군행이 늘 강조하는 이 말은 기업 당원들의 행동 원칙이 되었습니다. 당원들은 기업 초창기 종약제 가공 기술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연구실에서 밤새웠던 일을 떠올립니다. 네, 한마음으로 뭉친 힘이 컸습니다. 잘 해내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아가 조국 병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말이죠. 네, 이런 책임감과 열정은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네, 마일명은 하서촌 촌민으로 2017년에 타양에서 일을 접고 고향 기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도문강 지약기업의 검사실에서 기술 핵심 인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밖에서 일하느라 1년 내내 집에 거의 못 돌아왔어요.
고향 기업에서 인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귀향을 선택했습니다. 벌써 8년 넘게 일하고 있네요. 네, 지금 그의 아내는 생산 작업장에서, 어머니는 후근 보장 일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기업의 일원이 되어 집 앞에서 월급을 받으니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네, 처음 기업에 들어왔을 때 당지부 당원 종업원들이 직접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시료 채취, 전처리부터 정밀기기 조사, 검사 데이터 분석까지 엄동호 사부님이 10여 년의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죠. 네, 당지부의 체계적인 양성 덕분에 마일망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네, 지금 그는 당원 선봉 일대에서 멜품질의 기준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병강 주민들을 위한 조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기업 당지부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전국노동자 선봉호, 길림성 모범단체, 연변자치소 신경제조직 분야 5성급 당조직 등 상패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왕군향은 결코 영예만 머물지 않습니다. 대중 마음속의 저울, 그것이 진정한 금메달입니다. 네, 당지부의 발걸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1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중국조선족 도문강 문화박물관을 건설하고 민속생활관, 기암석관, 소화관, 민속주택관광단지를 세웠습니다. 단지 안에는 조선족 특색의 고풍스러운 가옥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카페, 통나무집, 민박,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량수진 당위원의 부석이 왕위는, 네,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단지도 둘러보고 마을에서 식사도 하면서 하루 머물기도 합니다. 촌민들이 운영하는 농촌 체험 프로젝트가 인기를 끌면서 특산물도 잘 팔리고 기업에서 가공한 홍삼이며 음료 등 제품들도 기념품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약재만 재배하던 때보다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길이 하나 늘어난 셈이죠. 덕분에 병경 마을이 점점 더 활기가 넘칩니다. 라며 그 변화를 전했습니다. 네, 작은 당귀 한 뿌리는 단일한 중약재 가공을 넘어 1차, 2차, 3차 산업 융합을 이끌어냈습니다. 농가 지원에서 시작해 병경을 번영시키고 주민을 부유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도문강 치약 유한회사 당지부는 당귀를 끈으로 삼아 당의 마음과 민심을 단단히 하나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플루스된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동요 소개합니다. 80년대에 익숙히 불려졌던 우리 민족 동요. 첫 곡입니다. 설날이 왔어요. 한록순 작사, 리영태 작곡.

0: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 성어는 누를황, 두루마기, 포, 도할가, 몸신, 황포, 가신입니다. 이 고사 성어는 황제 황포를 몸에 걸치다,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다, 강제로 또는 형식상 사양하는 모습으로 제비에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네, 송태조 조광류는 원래 주태조 과귀의 수하 장수였습니다. 과귀가 죽은 후 그의 양아들인 과경이 즉위하니 바로 주세종입니다. 조광류는 세종 때 많은 전공을 세워 왕의 신임을 크게 받아 최정의 군대인 금군의 군권을 장악하였고 전전도 점검직을 맡았습니다. 얼마 후 주세종이 병으로 죽고 그의 7살 난 아들 곽종훈이 즉위하니 바로 주공제입니다. 이듬해 북한과 여 나라가 연합하여 두 나라를 공격하니 두 나라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적을 막기 위해 조광륜이 대군을 이끌고 병경에서 출발했으며 그의 동생 조광의도 동행했습니다. 당시 호주 황제가 어리고 민심이 동요했으며 장병들이 불안해 정권이 위태로웠습니다. 조광륜이 대군을 이끌고 병경을 떠나 북으로 20리쯤 가니 진교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군사들 중에서 하늘에도 다른 태양이 떴으니 황제를 갈아치워야 한다는 자가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모여서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지금 황제가 어리고 나약하니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적을 이긴다 해도 그 공을 알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럴 바에는 하늘의 뜻에 따라 조점검을 황제로 추대한 후 계속 북진해 적과 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모두가 이 제안을 찬성했고 관원 한 사람을 뽑아 이를 조광리와 조보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 관원이 조광리를 찾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한 무리의 장수들이 몰려와서 칼을 꺼내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심을 내렸으니 조점검께서는 반드시 황위에 올라야 합니다. 이에 조광리와 조보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장수들에게 군심을 안정시키고 절대 혼란 상태를 조성해서는 안 되며 빨리 사람을 파견해 도성을 지키고 있는 대장인 석수신과 왕심기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명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군영 전체에 퍼졌습니다. 장졸들은 함께 조광륜이 머무르고 있는 역관으로 몰려가 조광륜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 조광륜이 깊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 보니 바깥이 떠들썩한지라 문을 열고 나와보니 수하 장졸들이 큰 소리로 조점검께서는 황제 위에 오르시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네, 조광륜이 말도 하기 전에 몇 사람이 우르르 몰려와 준비해놓은 황포를 조광륜에게 입혔고 여러 사람들이 절을 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어 조광륜을 말에 태우고는 도성으로 돌아가기를 청했습니다. 네, 조광륜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성에 도착한 후 태후와 어린 황제를 잘 보호할 것이며 조정의 대신들을 죽이거나 국고를 약탈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이 명령을 잘 따르는 자는 이후 큰 상을 줄 것이고 위반하는 자는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네, 조광륜은 금군 동수권자였던 데로부터 장령들이 황제로 추대했으니 그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도성으로 회군하는 도중에 군료를 엄수했고 백성들을 조금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병경에 도착하여 석수신과 왕심기 등의 도움으로 손쉽게 도성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네, 고사성어 황포가시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의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북경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0: 습금형 국가주석이 6월 29일 콜롬비아 대통령 당선자 데라 에스프리아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한 연설이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0: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이 세 가지 반드시를 명기하고 빛나는 역사의 세상을 힘써 펼쳐 나가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7월 1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종량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는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시종 중국인민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고수하고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역사의 길이 빛날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여정에서 전당 동지들은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계속 분투하면서 시대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공장 총축 상무위원인 리강, 조락재, 왕호녀, 채기, 정설상, 리희, 국가보조석인 한정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9시경 7일 훈장 수상자들이 단 레빈차가 레빈 오토바이 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인민대회당으로 향발했습니다. 인민대회당 북문 밖에는 레이병들이 도로 양측에 나뉘어 섰고 청소년들이 열정적으로 환호하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7일 훈장 수상자들은 붉은 주단을 따라 계단을 올라 인민대회당에 들어섰습니다. 당과 국가 공훈 영예 표창 사업위원회 관련 지도 동지 등이 수상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인민대회당 대회장은 성대하고 열렬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주석단 우편에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라는 대회 마크가 걸려있었고 뒤막 한 가운데에는 반짝이는 중국 공산당 당휘장이 걸려있었으며 당 휘장 아래에는 1921-2026 좌표가 걸려있고 붉은 깃발 열폭이 량견에 라열됐습니다. 2층 조망대에는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두루에 굳게 뭉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위대한 당 창건 정신을 고양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하자란 표가 걸려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리강이 경축대회 시작을 선포하자 장례에서 조논이 기립해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채기가 7일 훈장을 수여할 때 권한 중공장의 결정을 선독했습니다. 결정은 장기간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당을 위해 사업하고 이민을 위해 봉사하며 두드러진 기호를 한 공훈 모범 당원을 성대하게 표창하고 전당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분발 진취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당정은 마선상, 왕우창, 리련성, 오하스 술래만, 오아금, 진준무, 조아부, 종굴 동지에게 7일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기수 두 명이 당기를 높이 들고 레병 한 명이 두 손으로 7일 훈장을 들고 힘찬 발걸음으로 의식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조국의 영웅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옹량 악곡 속에서 습근평이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일일이 훈장을 수여하고 그들과 친절하게 악수하고 축하를 표했습니다. 이어 7일 훈장 수상자들이 주석단에 착석했습니다. 장례에서 열렬한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기가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우수 당무일꾼과 전국 선진기층 당조직을 표창할 때 권한 중공장의 결정을 손독했습니다. 석금평 등이 표창을 받은 전국 두 가지 우수 한계 선진 대표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장례 열렬한 박수갈채 속에서 습근평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은 오늘 우리가 성대한 집회를 열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는 우리 당이 걸은 빛나는 로정을 되돌아보고 당과 인민 사업의 밝은 앞날을 전망하며 전당과 여러 민족 인민이 신심 가득히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종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옹단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매진하도록 동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은 당정을 대표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명절 문안을 전하고 7일 훈장 수상자 표창을 받은 전국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무일꾼, 선진기층 당조직에 열렬한 축하를 전했습니다. 석권평은 105년 전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각성 속에서 막스 레닌주의와 중국 노동운동이 밀접하게 결합하는 과정에 중국 공산당이 탄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이 가장 믿음직한 기둥을 갖추고 국내외 우환과 빈약에 시달리던 중국은 천지개벽의 역사적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석권평은 지난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 인솔해 분발 정진하면서 신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거창한 서사시를 써내려왔습니다. 105년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중국인민의 전도와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변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을 개척했으며 막스주의의 강대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세계사 진척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강대한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올바른 당임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석권평은 중국 공산당이 105년 동안의 분투 속에서 끊임없이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적 원인은 기타 정당과 정치 역량과 비교할 때 우리 당이 비할 바 없는 우수한 특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종 진리를 추구하고 존재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며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은 역사적 사명을 과감히 짊어지고 시종 전략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발전 대세에 순응하며 시종 시대의 선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투쟁에 능하고 필승의 신심을 유지하고 자체 건설을 강화하면서 항상 생기와 활력이 차넘쳤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실정에 따라 당의 우수한 특질을 부단히 발행하고 장대시키고 당의 본색을 영원히 유지하며 항상 강단 창조력과 응집력, 전투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석금평은 신시대 새로정에서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려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이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며 시대와 인민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성과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려면 반드시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로선, 기본 방침을 견제하고 당의 전면적 영도와 당정의 집중 통일 영도를 견제하며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와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다지고 선인들의 사업을 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바른 것을 지키고 혁신을 도모하면서 난관 속에서 전진하는 과정에 방향을 잃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민의 의지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실천하며 소기민의 적극성과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5.2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견제하며 네 가지 조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진의 길에서 닥칠 위험 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우한 의식을 증강하며 최저선 사유를 견제하고 투쟁 정신을 발행하고 투쟁 능력을 키워 국내외 두 가지 국면 그리고 발전과 안보를 총괄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류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류의 공동가치를 선행하고 글로벌 발전장애, 글로벌 안전장애, 글로벌 문명장애, 글로벌 관리장애를 관찰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반드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시대 당건설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체계를 보완하고 당의 정치 건설에 따라 당의 모든 면의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패 적결 투쟁의 공략전, 지구전, 정력전을 단호히 관찰하고 당의 정치 지도력, 사상 인도력, 군중 조직력, 사회 호소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석금형은 나라가 강성하려면 반드시 군대가 강해하고 군대가 강해야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신시대 당의 강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이민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를 견제하며 정치 강군, 개혁 강군, 과학기술 강군, 인재 강군, 법치 강군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질적으로 추진해 건군 100년 분통 목표를 기한 내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다그쳐 육성해야 합니다. 습금형은 향안과 오문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촉진한 것은 중화민족이 위대한 봉의 내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 두 제도, 향안인이 향안관리, 오문인이 오문관리, 그리고 고도의 자치 방침을 전면적이고 종합하고 확고부동하게 관철해 향안과 오문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향안과 오문의 국가 발전의 전반 국면에 도잘 용합하고 국가 발전을 지원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습금평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한 것은 우리 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과업이자 전체 중화 아들딸들의 공동 소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시대 대만 문제를 해결할 때 대한 당의 정치적 방침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한계 중국 원칙과 구의 공동인식을 견제하며 광범한 대만 동포들을 단결해 량안 교류와 협력, 융합과 발전을 심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고 조국 통일 위협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형은 청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신생 용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당은 청년들을 중시하고 관심하고 지지하며 청년들이 성장하고 인재가 되도록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확고부동하게 당을 따르고 원대한 리상을 수립하며 시대 중임을 떠맡고 새로운 로종에서 역사 개조봉을 이어받고 청춘을 빛내야 합니다. 습금평은 중국 공산당 105년의 빛나는 역사는 매우 자랑스럽지만 교학하거나 자만해 전진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며 겸손하고 신중하고 간고분투하며 과감하게 투쟁하고 투쟁에 능하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의 의지하고 이들을 단합해 새로종에서 분발 정진하고 신시대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으면서 새로운 빛나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게 합니다. 대회를 주재한 이강은 습금형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105년 내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비난은 로종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회고하고 총화하고 중국 공산당이 비난은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연마할 수 있는 원인을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종에서 전체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신심을 다지고 계속해 분투할 때 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고 총력을 다해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창조할 것을 전당에 호소했습니다.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연설은 높은 견지와 심오한 사상, 풍부한 내포를 담고 있으며 신시대 새로종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당 동지들은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터득하고 재반 사업에서 확실하게 관찰하고 실시하며 위대한 당건설 정신을 선행하고 조심과 사명을 실천에 옮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풍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7일 훈장 수상자 대표이며 길림성 장춘시 관성구 장산화원 지역사회 당면의 제일석인 오아금이 발언했습니다. 대회는 국제가 속에서 폐막했습니다. 북경에는 중공조항정치국위원, 조항서기처서기, 조항군사위원회 부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공무위원, 최고인민법원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전국총력부주석이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조항당정군과 군중부문과 북경시 주요 책임동지, 각 민주당파조항과 전국공상업자연합회 책임자와 무소속인사대표, 7일 훈장 수상자 친족 대표, 소속 단위 대표, 이왕의 공훈 영예 표창 수상자 대표, 로 당원과 로 간부 대표, 표창을 받은 전국 우수 공산당원과 우수 당무사업일꾼, 선진기층 당조직 대표,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 전문가 대표, 수도기층 당원과 각계 군중 대표, 북경 초등부대 장병 대표 등 3천여 명이 대회 참가했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6월 29일 콜롬비아 대통령 당선자 데라 에스프리아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은 수교 46년 동안 국제정세의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 좋은 발전세를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상호신뢰를 지속적으로 다지는 과정에 양국 인민의 친선이 갈수록 돈독해지고 높은 수준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도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국 관계 발전을 깊이 중시한다며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과 함께 양국 간 재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며 양국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한정 국가부주석도 콜롬비아 부대통령 당선자 레스 트레포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0: 조심은 반석과 같고 사명은 횃불과 같습니다. 습금형 종소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종료연설은 새로운 로종의 소품발 정신하고 신시대에서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옥만인민의 방대한 힘을 응집했습니다. 대중들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도리에 굳게 뭉쳐 신심을 다지고 계속 분투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풍의 위협을 위해 힘을 이바지하려다고 다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형 종소기는 7일 훈장 수상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후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형 종소기의 중요한 연설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감격에 차 넘치게 했습니다. 7일 훈장 수상자 오아금은 7일 훈장은 영예자 책임과 사명이라며 감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소기는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인민의 립지에서 함께 사고하고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전진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층의 뿌리를 내리고 큰 소리나 빈말을 하지 말며 대중이 반기는 실제적 일에 몰두할 것입니다. 7일 훈장 수상자 종굴은 이날은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령도 하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거대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면서 신심이 더 커지고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같이 다음없는 노력으로 국가를 건설해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도록 할 것입니다. 7일 훈장 수상자 리련성은 종소기는 시종 대중을 마음속에 두고 농촌의 농민들을 항상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결

않고 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공산당원으로서 향촌지능에 발벗고 나서고 솔선수범하며 실무적 자세로 일하면서 현지 농민들이 더욱 많은 획득감과 행복감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흥룡강 마카에서 해남 3사까지 향촌지능 1선에서 개혁개방의 최전방까지 대중들은 대회 성황을 진지하게 시청했습니다. 지난 10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인솔에 꾸준히 분투하면서 중화민족의 수천년사에서 가장 장대한 서사시를 적었습니다. 습금평 정석의 중요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비난은 우수한 특질을 부단히 단조할 수 있는 것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새로운 비난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것을 존당에 호소했습니다. 안유성 만산시 화산구 강동가도 사회관리판공실 부주임 변효우는 당을 창건하기 전에 중국은 열강이 침입하고 사회가 극히 불안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5년 동안 우리 당은 중국 인민을 이끌고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빛나는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했습니다. 우리는 일떠서고 보유해지고 강성하는 위대한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당정의 강력한 용도 하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필코 실현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복건성 영덕시 하당향 당윤회 서기 유엽씨는 총석의 중요한 연설을 경청한 후 오늘날 하당의 록수 정산을 보면서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극빈향이었던 하당향은 현재 전국 농촌관리 시범향진이 되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이는 당의 인솔하에 오랜 공을 들인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우리는 총수기의 당부를 명기하고 산업의 소득 증대, 주거 개선, 편민 봉사를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라사닝츠 철도 기관사 차단 자신은 대회 실황을 시청한 후 격동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령도하에 설상고원은 천지 개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복흥호렬차가 성공적으로 고원에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민과 목주민들의 출행이 편리해지고 특산품의 판로를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우리는 단호의 당을 따르고 일태의 뿌리를 내리며 소장의 발전, 고향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105년이라는 파란만장한 로성을 걸어

0: 사회주의 사상을 인도로 위대한 당 창건 정신을 선행하고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며 시대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기 위해 힘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인 타바제크 에크바이르는 습근평 종속이가 2022년에 신성 서문촌을 찾았다며 현장에서 습근평 종속이 중요한 연설을 경청하고 무한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는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기반을 자랑하는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하며 고향 사람들의 돈주머니를 더욱 도둑하게 하고 조력을 더욱 다질 것입니다. 당의 좋은 정책이 있고 모두가 하나같이 지속적으로 단결 분투한다면 생활은 갈수록 더 행복할 것입니다. 두 가지 우수 한 가지 선진 표창 대상 반동은 표창은 하나의 용렬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동에서 분발 정지라는 새로운 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석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실제와 결복해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습근평 종속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지속적으로 깊이 배우고 터득하고 6대 우수한 특질에 따라 자신의 원행을 바로잡고 고운 지질 탐사라는 일퇴 차관에 국가 자원 안전 병풍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힘달 것입니다. 습근평 종속이는 오늘날 중국 인민의 운명을 자신의 수중에 단단히 장악하고 자신, 자립, 자강의 자세로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해시 보동신구 과학기술경제위원회 부주임 른강은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다지며 두 가지 수호를 드팀없이 견제하고 혁신 동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자원 배치를 강화하는 한편 신질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현대화 산업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입니다. 사자양 통로 프로젝트 건설지휘부 현장 책임자 리검은 당의 강력한 용도하에 우리나라의 교통기초시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발전노정의 증견자이고 더욱이는 건설자입니다. 습금형 정석이는 새로운 노정에서 분발 정지라면서 신시대를 건설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아 광역도시권의 또 하나의 슈퍼공정인 사자양 통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설자들은 예정대로 고품질 건설 임무를 완수하고 교통 인프라를 통해 광동 향강 오문 광역도시권이 세계 인류의 광역도시권으로 발전하도록 활력 넘치는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북경시 동주구 중창가도 당사위원회 서기 우자양은 총속의 중요한 연설은 중국 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하는 관건적 코드를 깊이 있게 해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석금형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관찰 실시하고 복경도시 부중심 건설과 당건설의 기층관리를 이끄는 실천 속에서 비할 바 없는 우리 당의 우수한 특질을 한층 더 발향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시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군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부단히 증강시킬 것입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이 세 가지 반드시를 명기하고 빛나는 역사의 새 장을 힘써 펼쳐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최근 세계 각국 정당과 정부 지도자들이 중공조항과 습근평 총속에게 축전과 사안을 보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영도해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중화민족 발전사의 빛나는 장을 엮었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중국 인민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 건설과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위한 로정에서 계속 빛나는 업적을 쌓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도네시아 대인도네시아 행동당 총주석 프라보오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이끌고 빈곤 해탈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는 대인도네시아 행동당이 본받아야 할 본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디브 인민국가대회당 지도자인 모이즈 대통령은 인민국가대회당은 중국 공산당과의 오랜 친선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에서 양당 간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정의발전당 주석 에르도안 대통령은 세계 안정과 번영을 위한 습금형 종속이 창의와 염원을 높이

0: 평가한다며 정의발전당은 중국공산당과의 당적 교류를 밀접히 하고 양국 협력의 심층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팔레스티나 해방기구 집행위원회 주석 아바스 대통령은 민족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팔레스티나 인민의 정의로운 사업을 장기적으로 확고하게 지지한 중국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호적인 중국이 더 큰 번영을 이루고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이 부단히 새로운 진보를 이룩하길 기원한다고 표했습니다. 케냐 연합 민주동맹 지도자인 루토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이룩한 성과는 글로벌 남방 국가로 하여금 자국의 발전과 관리에 대해 건설적 사고를 하겠다며 케냐는 변혁 성장의 길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졌다고 표했습니다. 벨라루시 루카셴코 대통령은 습근평 총서기가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발전 도상국의 역할을 증강하며 보다 공정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요소하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인솔해 민족 부흥과 강국 건설의 길에서 새로운 성공을 거두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세르비아 무치치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보여준 불굴의 투쟁 정신은 평화 발전,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철같이 튼튼한 우정을 갖고 있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우루 아디앙 대통령은 지난 105년 동안 중국을 이끌고 괄목할 만한 변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 중국 공산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국가 번영과 인민 행복을 위해 큰 기여를 했다고 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민공정당 주석 안화르 총리는 습근평 총서기의 령도 아래 중국 공산당은 중화 문명의 자양분을 널리 흡수하고 철학 이념, 도덕 질서와 유관 역사를 용합시키는 등 문명을 전승하는 중책을 짊어졌다고 표했습니다. 싱가포르 인민행동당 총비서이며 정부 총리인 황순재는 지난 한 세기 남짓한 동안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이끌고 심각한 변혁을 진행했다며 이 같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집권 리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누아투 수령당 주석이며 정부 총리인 나파트는 10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이끌고 거대한 변혁을 가져오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표했습니다. 사모아 신앙 통일당 당수이며 총리인 라울리는 습금형 총서기는 시종 강인함과 락관적 정신으로 중국의 발전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 공산당이 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 정당과 정치 조직 지도자들이 축전과 축하 사안을 통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1: 향항특별행정구 정부가 7월 1일 금자경 광장에서 국기 개항식을 진행하고 향항 조국 복귀 29주년을 경축했습니다. 향항특별행정구 리가초 행정장관, 향항주재 주황기구 책임자 등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국기와 향항특별행정구 깃발을 단 직승비행기가 빅토리아항 상공을 날아예고 해상에서 소방함이 분수를 뿜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향항주재 중앙인민정부 연락판공실, 향항주재 국가안전공서, 향항주재 외교부 특파원공서, 향항주둔 중국인민해방군 부대 등도 7월 1일 국기 개항식을 진행했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이 7월 1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교섭하에 간접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에서 양해각서에 관철 문제를 둘러싸고 동결된 이란의 자산을 풀어주고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을 확보하는 등 의제를 토론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일 관련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강설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류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령도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 룰라 연구소 실바 주석이 중국 공산당은 경제발전과 사회공정을 계속 추진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페루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케이코 후지모리가 페루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붕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령도편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확실히 그렇습니다. 강거 목장해야만이 전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당정 군민학 동서 남북 중에서 당이 모든 것을 령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중요한 의의는 무엇일까요? 첫째, 당의 령도를 견지하면 근본적으로 당과 국가 위협의 번영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는 신시대에 접어들면서 당주왕이 시기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과감히 결정을 내렸으며 분발 진취하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전당과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힘차게 나가며 비바람을 무릅쓰고 많은 새로운 역사적 득점을 가진 위대한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당과 국가 위협에서 역사적인 성과와 변혁을 이루어냈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 5월 15일 우리나라 첫 화성 탐사 임무를 맡은 천문1호 탐사기가 화성에 착륙하여 처음으로 중국인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천문1호가 정상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중국의 첫 화성 탐사과업 총설계사 장영교는 장장 2000여일간의 노력을 경조했습니다. 화성은 지구에 가까운 이웃입니다. 현재까지 화성 탐사선 착륙의 성공률은 약 40%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화성 탐사 과업은 화성 순회, 착륙, 순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는 더없이 어렵고 위험 부담이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 완성의 배후에는 장영교와 같은 우주비행사들의 10년간 한 우물을 판 노력이 있고 더욱이는 중국 공산당의 확고한 영도가 있었습니다.
6: 우리에게는 26개월마다 한 번씩 기회가 옵니다. 한 번 기회를 놓치면 2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사전에 북경시, 해남성, 운수부문, 민항부문들에서 적극 나서 우리를 도와 준비하고 조율했습니다. 만약 힘을 모아 큰 일을 성사시키는 이런 거국체제의 보장이 없고 공산당의 확고한 영도가 없었다면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5: 이같이 오랜 과학연구 공략 과정에서 당조직은 매번 난관을 극복하는 전투 보루가 되었고 당원들은 선봉 모범적인 인솔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관건적인 순간에 필사적으로 뛰어드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조국을 위해 과감히 우주공간을 상대로 도전장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우주비행사들은 당의 확고한 영도 아래 하나 또 하나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완강하게 분발 진취할 것입니다. 일련의 대국 종기의 설치와 장비는 당의 영도를 견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안정, 경제 발전, 민족 번영, 사회 안정의 근본으로서 그 어느 때도 동요해서는 안 된다는 도리를 심각하게 천명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당의 영도를 견제함으로 하여 근본적으로 당의 단결 통일을 공고히 했습니다. 일은 사방에 있지만 핵심은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당이고 설립된 지 100여 년이 된 가장 큰 막수주의 집권당입니다. 시종일관 단결과 통일, 선진성과 순결성을 보장함으로써 하나의 단단한 강철로 되게 해야 합니다. 단결은 곧 힘입니다. 단결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의 역사와 새 중국 발전의 역사는 우리의 이 대국을 잘 다스리고 우리와 같은 대당을 잘 다스리려면 당의 단결과 집중 통일을 보장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고 당조항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룰라 연구소 실바 주석이 중국 공산당은 경제 발전과 사회 공정을 계속 추진해왔다고 평가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브라질룰라 연구소 이보니 실바 주석이 얼마 전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새 중국을 창립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 이래 줄곧 경제 발전과 사회 공정을 추진해왔고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부흥을 위한 중국 공산당의 초심과 사명은 인민 생활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과 구체적인 조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바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내우 외환 속에서 탄생해서부터 불굴의 투쟁 정신을 보여준 장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리정표적 의의가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중국을 진정한 번영과 부강의 길로 이끈 개혁개방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사건들은 중국 공산당의 강인성과 도전에 직면해 끊임없이 스스로 조정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실바 주석은 중국의 빈곤 해탈 실천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역 발전과 상호 연통을 촉진했고 농촌 지역의 실정에 맞게 발전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직업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경제 발전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실바 주석은 중국의 경험은 확고한 정치적 언약과 전략적 계획을 통해 빈곤 해탈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자국 실정에 맞춰 중국의 경험을 참고하면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10월 실바 주석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하남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전면적인 향촌 진흥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실바 주석은 무인기, 스마트 관계 시스템 등 첨단 농업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은 농업 생산 효율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발전 결책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조치들이 농민들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보장하였습니다. 실바 주석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발전 사상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했다면서 룰라 연구소는 이런 경험을 적극 연구해 브라질의 빈곤 해탈과 향촌 진흥 정책에 접목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룰라 연구소는 중국 여러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바 주석은 이러한 협력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글로벌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면서 중국은 브릭스를 비롯한 남남 협력 기제에 적극 참여해 발전 도상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도록 조력하고 국제 질서

0: 들이 뭐가 우울해?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페루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케이코 후지모리가 페루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석과 설명.

페루 국가선거 절차 판공실이 6월 29일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우파 정당 인민의힘 당 후보 케이코 후지모리가 좌파 연합 함께 페루를 위하여 당 후보 로베르토 산체스를 꺾고 페루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51세인 케이코 후지모리는 페루 전 대통령인 알베토 후지모리의 딸입니다. 분석가들은 후지모리의 질서와 안전 공약이 도시 유권자들의 관심사와 맞아떨어진 것이 승리의 중요 요인 중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페루의 경제사회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고 의회의 대통령 견제도 만만치 않아 후지모리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이번 승리가 라틴 아메리카 정치 구도의 우경화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기간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박빙이었고 치열한 접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올해 4월 1차 투표에서 후지모리는 득표를 17.19%로 산체스는 득표를 12.02%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해 2라운드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페루 선거법상 결선 투표에서는 득표수가 많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6월 7일에 2라운드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6월 23일 국가선거절차판공실의 잠정 개표 결과 후지모리의 우세가 뒤집기 힘든 정도로 굳어졌으나 산체스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개표 결과는 6월 29일에야 공식 발표됐습니다. 두 후보의 표 분포는 도시-향촌 대립 구조를 뚜렷이 보였습니다. 후지모리는 수도 리마, 연안 도시와 제외 국민 투표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산체스는 남부 고원지대, 내륙, 농촌, 원주민 지역사회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화 지향을 유지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경제정책과 강경범죄 단속을 내

이룬 후지모르의 공약이 도시 유권자의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부합하면서 선거 승리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마 산마르코스 국립대학교 알레한드로 메히아 교수는 두 후보의 득표율이 비슷하고 지지층이 팽팽한 데서 유권자 입장에 심각한 분열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지모르의 향후 집권이 다음과 같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첫째, 정치 환경이 지속적으로 불안할 것입니다. 2016년 이후 페루는 8명의 대통령을 교체했고 민센 대통령 중 5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잦은 정권 교체로 페루는 영구 선거 관리 불가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메히아 교수는 전국의 불안으로 의회의 정치적 주도권이 커진 만큼 신임 정부는 반대파와 소통 협력 기제를 구축해 관리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치안 정세가 장기적으로 심각합니다. 최근 리마, 트루히오, 카야 오항구 등지에서 살인, 납치,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불법 광산 채굴은 마약, 돈 세탁과 결탁해 암시장을 형성했습니다. 후지모리는 군경 협력 강화, 국경 통제 강화, 정보기관 확대를 재개하고 인공지능으로 치안에 에너지를 부여한다고 약속했으나 관련 개혁이 기득권을 건드려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도 페루의 경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의 심화로 북부는 홍수, 남부는 가뭄이 발생하고 연안 해수 온도의 상승이 어군 이동을 초래해 농업과 어업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페루 사회학자 마르티네스는 차기 정부는 자연재해 대응 보건력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이래 에콰도르, 볼리비아,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나라에서 선거를 진행한 결과 우파 공고화, 좌파 퇴조 대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서 우파가 득세한 것은 내부와 외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요인은 경제성장 부진, 민생 개선 지연, 치안 악화로 좌파 집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데 있고 외부 요인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라틴 아메리카 우파 세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심지어 일부 국가의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데 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라틴 아메리카 사회 전반의 의식 형태 색채는 짙지 않고 대다수 국민은 고착화된 정치 성향이 없다면서 최근 1년의 선거 결과는 진정한 리념 변화라기보다 정당의 집권 성과, 선거 전략, 정치 전파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업계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3: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4: 지금까지 심층 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편안할 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조금 불편해도 참고 넘기며 익숙한 방식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이 나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순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낡은 습관, 잘못된 관계, 미뤄온 선택, 더 이상 예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이죠. 그래서 고통은 아프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합니다. 내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누가 진짜 내 곁에 남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편안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힘든 순간에는 선명해집니다. 네, 가장 깊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삶은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길림성 도문강제약 유한회사 당 지부의 흥변 품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황포가신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조선어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불어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세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행정집법 감독 협력 기제를 구축해야 하는 바, 행정집법 감독이 기타 각종 감독과 요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 협조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행정제의 체제 및 기제를 완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대중을 위해 편리를 제공해주는 행정제의의 제도적 우위와 행정 분쟁을 해소하는 데서 일으키는 주요 경로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심층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요효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보다 잘 결부시키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행정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하는 정부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소직관리체제와 지방급별관리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일제 국가로서 오래전부터 소직관리와 지방급별관리를 결합한 체제를 실시해왔습니다. 소직관리체제와 지방급별관리체제를 보완하려면 당정의 집권적 통일영도와 국가제도의 통일, 정령의 통일을 확보하고 조항과 지방의 직책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0: 두 가지 적극성을 더욱 잘 발휘시켜 합니다. 조항의 상호 관할권에 속하는 조항에서 책임지는 사항은 조항에서 수직기구를 설립하여 규범화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항과 지방의 협동관리에 속하고 지방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은 관리를 실시하며 조항의 지도, 조정,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항과 지방의 사무 권한과 지출 책임을 과학적으로 구분하고 조항 정부의 거시적 관리와 제도에 따른 직책 재정과 필요한 집법권을 강화하며 구역 내의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화를 통일적으로 추진한 데서의 성급 정부의 직책을 강화하고 시, 현 정부의 직책 수행을 강화하며 부동한 급별 정부의 사무 관할권과 기능에 따라 계층 감소, 대오 통합, 효율 제고 원칙에 따라 집법 역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조직관리기구와 지방 간의 협력협조 기제를 완비하여 조항에서 지방에 이르는 원활하고 활력이 넘치며 정령을 엄격히 집행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의 기구 최적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은 우리나라 현역에서 특수한 류형의 하나입니다. 전국에 인구가 15만 이하인 현시는 389개가 있습니다. 이런 현들은 인구수가 비교적 적고 경제 총량도 크지 않지만 대부분이 지역이 넓고 생태계가 방대한 현으로서 농촌 진흥, 생태보호 등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특수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략 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시범 경험과 방법을 총화하며 심층적인 조사 연구와 론증을 토대로 지도 의견을 연구 재정하여 인구가 적은 현의 기구 최적화를 온당하게 추진하는 데 정책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구가 적은 현의 실제와 결부하여 지도 체제, 기구 직책, 자원 배분, 운행 기재 등 면에서 당의 전면적인 용도가 각 측면과 모든 고리에 적극 실시되도록 합니다. 현재 실정과 수요에 맞게 주체의 기능을 두드러지게 하고 기구를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강화해야 할 기구의 기능이 확실히 강화되고 간소화해야 할 기구가 확실히 간소화되도록 하며 행정 효율을 한층 더 높이고 행정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현과 향의 련동 계획을 추진하고 향진의 기구 설치를 규범화하며 사업용량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기층의 부담 경감과 효율 증대를 위해 확실하게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개발구 관리 제도 계획을 심화해야 합니다. 개발구 건설은 우리나라 개혁 개방의 성공적인 실천입니다. 1984년 당주항과 공원에서 대련, 진왕도 등지에 최초로 14개 경제기술개발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래 각종 개발구는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발전을 가속화하며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등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발구의 류형이 다양하고 여러 주관 부문과 관련되며 일부 개발구의 기능 설정이 명확하지 못하고 속지 행정구역과의 직책관계가 아직 원활하지 못하며 관리체제가 아직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개발구 관리제도 개혁을 심화하려면 개발구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강화하고 각종 개발구의 구역 배치, 기능 설정, 발전 방향과 수량 규모를 과학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경제발전, 산업발전과 투자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개발구의 더 큰 자주적 발전, 자주적 개혁과 자주적 관리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개발구의 관리 직책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개발구와 속지 정부의 직책 관계를 한층 더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개발구 관리기구의 설치를 최적화하고 관리 모델과 운영 기제를 혁신하여 관리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18차 당대회, 당주항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 19차 당대회, 당주항 제19기, 제3차 전원회의, 20차 당대회는 모두 사업 단위 개혁을 심어할 때 대해 중요한 포치를 했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최근년간 관련 지역과 부문에서는 사업 단위 계획을 심화하는 시범을 진행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 단위의 구조 배치를 최적화하고 사업 단위의 기구 설치와 기능 배치를 보완하며 사업 단위와 주관 부문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시대 새 장정에서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공 서비스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의 공익 속성을 강화하고 리익 추구 기제를 타파하며 사업 단위와 시장 간의 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의 관리 체제와 운영 기제 개혁을 심화하고 간부 인사, 기구 편제, 재정 지원, 소득 분배 등 관리 정책을 보완하여 사업 단위의 생기와 활력, 서비스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조울약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길림성 화룡시 투도진 대양구에 위치한 연변 대양삼업유한회사의 재배기지는 무성한 숲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변 대양삼업유한회사의 널찍한 인삼문화 전시상에 들어서면 전시대에는 형태가 포만한 건삼, 색채가 부드러운 령지, 그리고 각종 정밀 심층 가공 제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고 인삼문화와 관련된 지시, 시사 등이 사진과 문자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연변 대양삼업유한회사 경리 진봉은 뿌리가 길고 형태가 완전한 인삼 한 뿌리를 들고 현장에서 해설했습니다. 네, 인삼의 나이를 구분하려면 로완을 보아야 합니다. 이는 인삼의 줄기가 자랐다가 시든 후에 남긴 흔적입니다. 마디 하나가 1년

를 대표하죠. 이 로완처럼 긴밀하게 패를 든 것은 적어도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네, 진붕의 소개에 따르면 대양 삼업은 인삼 재배 시범 기지의 표준화 재배 기반을 끊임없이 다지고 길림성 농업과학원, 연변대학 등과 산업대학 연구기구 힘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기존 산삼, 삼지차 등 원료 및 1차 가공 제품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냉동 건조 분말, 구복액 등 정밀 가공 계열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새로운 소비 장면을 적극 만족시키고 완전한 산업 사슬에 이탁해 리마 제품의 부가 가치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네, 시범기지로 가보면 생태 재배의 실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령지 재배구역에는 균배지가 질서있게 쌓인 채 새로운 희망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인삼 재배 시범기지의 무성한 숲속에서는 4품엽, 5품엽의 인삼이 아롱아롱한 햇빛 속에서 가지와 잎을 펴고 왕성한 생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야생 환경을 모방하여 농약을 치지 않고 화학 비료를 주지 않으며 모든 인삼 령지가 전지의 종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진붕은 길림 활용 리마삼 령지 재배 시스템은 제6차 중국 종료 농업문화유산 명단에도 선정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 국가급 생태 안정은 기업의 본연의 맛, 재배 방식을 고수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했습니다. 더 실질적인 수익은 주변 촌민들에게 차려졌습니다. 매년 육성 철과 파종기가 되면 기지는 농한계의 취업장으로 변합니다. 약 800명 지역 농민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어 인당 연평균 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농한기에 그냥 한가히 보냈는데 지금은 기지에 와서 균배지를 배래라고 인삼씨를 뿌리면서 집 근처에서 돈을 벌 수 있으면서도 또 자기 집 농사일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한 천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리마 경제는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진붕은 먼 곳의 공터를 가리키며 야영지, 견학, 약산 체험 구역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향후 올해는 인삼 문화와 레저 관광, 생태 건강 양생을 결합하여 관광객들이 숲속에 들어가 인삼이 어떻게 자라는지, 령지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참관하고 전시관에서 산삼 채집 설명을 들으며 인삼령지 약식을 맛보게 하는 등 록수 청산의 이야기를 더 생동하게 들려줄 타산입니다. 네, 단일 재배로부터 생태 플러스 산업 플러스 문화의 융합에 이르기까지 대양 삼업의 탐색은 바로 활용시 리마경제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최근 연간이들은 생태 우선 적정 리용 원칙을 견지하고 리마 경제를 두계산 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장맥 산맥의 양질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산삼, 영지를 핵심으로 하고 재배, 가공, 문화, 관광이 일체화된 특색 산업 군체를 단계적으로 형성하여 오전날의 휴면 림지를 대중이 소득을 증대하는 녹색 은행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생태 가치, 산업 가치, 문화 가치가 숲속에서 천천히 함류하면서 활용시 리마 경제는 더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종략제로 당심과 민심을 이어가는 길림성 도문강제약 유한회사 당지부의 흥변부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여름의 도문강 기석. 산들바람이 들판을 스치면 길림성 도문시 량수진, 량수촌의 당귀 모종이 따뜻한 햇살을 머금고 어느새 줄기를 키워갑니다. 변경마을에서 풍년의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길림성 도문강 제약 유한회사 당지부 서기이며 총경비인 왕군영이 량수촌 당귀 재배 기지를 찾았습니다. 량수촌 당지부 서기 겸 조민위원회 주임 전철이 밭머리에서 당귀 뿌리 주변의 흙을 살며시 헤치고 있었습니다. 왕석이 마침 잘 오셨소. 올해는 기온이 좀 높아서 모종 자람새가 예년보다 도려 보이요. 왕군행이 자세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빨리 흙을 갈아주고 김을 매야겠소. 잡초가 양분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하오. 이어 전철 주임은 흙을 털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일 아침 일찍 촌민들께 알려서 김을 매겠소. 네, 재배기지에서 차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하서촌에는 길림성 도문강제약 유한회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는 생산 라인이 빠르게 돌아가고 홍삼 농축액 제품이 정밀하게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공장 옆에 자리한 중국 조선족 도문강 문화박물관 단지에는 조선족 전통 가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고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입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이 회사는 중약재 가공, 인삼 제품 연구 개발, 친환경 음료 생산, 문화관광 융합을 아우르는 성급 농업산업화 선도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촌민들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책임감이 강한 서기 덕분이라고 말하고, 기업의 당원들은 앞장서며 솔선수범하는 든든한 당지부 덕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야기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기업은 병경마을에서 중약재 재배를 확대하려 했지만 대대로 곡식 농사만 지어온 주민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어쩌지? 왕군양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촌민들에게 소득 증대 효과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번 설명해주고, 한 번 방문으로 설득이 어려우면 몇 번이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기업의 당원 종업원인 남화자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네, 그해 여름 왕석이와 저의 당원 몇몇은 뜨거운 햇볕 아래 하서촌, 룡어촌, 량수촌을 쉴 새 없이 돌았어요. 어떤 어르신은 문 밖으로 밀치기도 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다음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시험 재배에 성공한 당귀 샘플과 기업과의 의향 계약서를 손에 쥐고 찾아갔습니다. 그제서야 로유는 반신반의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한 헥타르만 해보지. 바로 이 한 헥타르의 시험전이 병경마을의 치부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해 시험 재배한 농가가 수입을 올리자 계약을 원하는 농가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예, 기업 당지부에서는 당지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의 주문 농업 모식을 내놓았고, 당원 기술 인력을 구역별로 배치하여 경작, 용모, 수확, 가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네, 왕군양은 가장 어려운 것은 경영이 아닌 촌민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심으로 촌민들을 생각한다면 그 문은 반드시 열린다고 믿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네, 량수촌 촌민 김사는 바로 그 진심에 마음을 연 사람입니다. 네, 당시 왕석이가 마을에 와서 당귀 재배를 권유했을 때 속으로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한 번도 재배해 본 적이 없는데 실패하면 집안 살림이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근데 나중에 저희 집까지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종자는 내가 내고 기술은 내가 가르치겠소. 팔리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소. 그 말에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 김찬 씨의 당귀 재배 면적은 몇 배로 늘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옥수수나 콩을 심어서 헥타르당 겨우 3,000원에서 5,000원 벌었죠. 살림은 빠듯하고 빚도 꽤 많았습니다. 지금은 당귀를 재배해 말려 팔면 헥타르당 2만원에서 3만원이나 됩니다. 덕분에 빚도 다 갚았어요. 네, 이 기업은 량수촌, 룡호촌, 하서촌 세 개 병경마을에서 종약재 단위 면적당 수익을 헥타르당 3,000원에서 21,000원으로 6배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60만원 순환 자금 플러스 초급 가공 재위탁 기재를 도입해 해마다 자금을 미리 지급하여 마을에서 설비를 갖추고 모종을 키우도록 도왔고, 초급 가공 단계를 마을에 위탁했습니다. 현재 기업은 62가구의 병강 주민과 중약재 재배 30여 헥타르, 옥수수 재배 220헥타르의 주문 생산 계약을 맺고 해마다 농가 소득을 174만원 올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약재 초급 가공만으로 량수촌 집단 수입은 매년 5만원 이상 늘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농한기만 되면 촌민들이 가드놀이나 하고 햇빛을 쬐며 시간을 때웠어요. 근데 지금은 종약제 초급 가공에 적극 참여하면서 일한 만큼 당일 임금을 받으니 모두 열심히 합니다. 마을에서는 종약제로 번

수익금을 로인식당과 주민복지했습니다. 정말 살맛 나는 나날을 드리죠. 량수천 전철사기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최근 연간 기업은 평강 주민 2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농한기에는 65개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여 1인당 연간 7,000원의 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당원이 솔선하지 않으면 대중은 따르지 않습니다. 함께 뛰어들어 일해야 합니다. 왕군행이 늘 강조하는 이 말은 기업 당원들의 행동 원칙이 되었습니다. 당원들은 기업 초창기 종략제 가공 기술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연구실에서 밤새웠던 일을 떠올립니다. 네, 한마음으로 뭉친 힘이 컸습니다. 잘 해내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아가 조국 평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말이죠. 네, 이런 책임감과 열정은 젊은 세대에게도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네, 마일명은 하서촌 촌민으로 2017년에 타양에서 일을 접고 고향 기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도문강 지약기업의 검사실에서 기술 핵심 인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밖에서 일하느라 1년 내내 집에 거의 못 돌아왔어요. 고향 기업에서 인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귀향을 선택했습니다. 벌써 8년 넘게 일하고 있네요. 네, 지금 그의 아내는 생산 작업장에서, 어머니는 후근 보장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기업의 일원이 되어 집 앞에서 월급을 받으니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네, 처음 기업에 들어왔을 때 당지부 당원 종업원들이 직접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시료 채취, 전처리부터 정밀기기 조사, 검사 데이터 분석까지 엄동호 사부님이 10여 년의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죠. 네, 당지부의 체계적인 양성 덕분에 마일명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네, 지금 그는 당원 선봉 일대에서 멜품질의 기준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병강 주민들을 위한 조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기업 당지부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전국노동자 선봉호, 길림성 모범단체, 연변자치소 신경제조직 분야 5성급 당조직 등 상패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왕군행은 결코 영예만 머물지 않습니다. 대중 마음속의 저울, 그것이 진정한 금메달입니다. 네, 당지부의 발걸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1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중국조선족 도문강 문화박물관을 건설하고 민속생활관, 기암석관, 소화관, 민속주택관광단지를 세웠습니다. 단지 안에는 조선족 특색의 고풍스러운 가옥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카페, 통나무집, 민박,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량수진 당위원의 부석이 왕리는 네,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단지도 둘러보고 마을에서 식사도 하면서 하루 머물기도 합니다. 촌민들이 운영하는 농촌 체험 프로젝트가 인기를 끌면서 특산물도 잘 팔리고 기업에서 가공한 홍삼이며 음료 등 제품들도 기념품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약재만 재배하던 때보다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길이 하나 늘어난 셈이죠. 덕분에 병경마을이 점점 더 활기가 넘칩니다. 라며 그 변화를 전했습니다. 네, 작은 당귀 한 뿌리는 단일한 중약재 가공을 넘어 1차, 2차, 3차 산업 융합을 이끌어냈습니다. 농가 지원에서 시작해 병경을 번영시키고 주민을 부유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도문강 지약 유한회사 당지부는 당귀를 끈으로 삼아 당의 마음과 민심을 단단히 하나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오늘의 첫 동요 소개합니다. 80년대에 익숙히 불려졌던 우리 민족 동요. 첫 곡입니다. 설날이 왔어요. 한록순 작사, 리영태 작사.

0: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누를 황, 두루마기, 포, 도할 가, 몸신, 황포, 가신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황제 황포를 몸에 걸치다,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다, 강제로 또는 형식상 사양하는 모습으로 제비에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네, 송태조 조광류는 원래 주태조 과규의 수하 장수였습니다. 과규가 죽은 후 그의 양아들인 과경이 즉위하니 바로 주세종입니다. 조광류는 세종 때 많은 전공을 세워 왕의 신임을 크게 받아 최정의 군대인 금군의 군권을 장악하였고 전전도 점검직을 맡았습니다. 얼마 후 주세종이 병으로 죽고 그의 7살 난 아들 곽종훈이 즉위하니 바로 주공제입니다. 이듬해 북한과 여우나라가 연합하여 두 나라를 공격하니 두 나라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적을 막기 위해 조광윤이 대군을 이끌고 병경에서 출발했으며 그의 동생 조광의도 동행했습니다. 당시 호주 황제가 어리고 민심이 동요했으며 장병들이 불안해 정권이 위태로웠습니다. 조광윤이 대군을 이끌고 병경을 떠나 북으로 20리쯤 가니 진교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군사들 중에서 하늘에 또 다른 태양이 떴으니 황제를 갈아치워야 한다는 자가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모여서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지금 황제가 어리고 나약하니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적을 이긴다 해도 그 공을 알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럴 바에는 하늘의 뜻에 따라 조점검을 황제로 추대한 후 계속 북진해 적과 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모두가 이 제안을 찬성했고 관원 한 사람을 뽑아 이를 조광리와 조보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 관원이 조광리를 찾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한 무리의 장수들이 몰려와서 칼을 꺼내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심을 내렸으니 조점검께서는 반드시 황위에 올라야 합니다. 이에 조광리와 조보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장수들에게 군심을 안정시키고 절대 혼란 상태를 조성해서는 안 되며 빨리 사람을 파견해 도성을 지키고 있는 대장인 석수신과 왕심기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명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군영 전체에 퍼졌습니다. 장졸들은 함께 조광윤이 머무르고 있는 역관으로 몰려가 조광윤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 조광윤이 깊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 보니 바깥이 떠들썩한지라 문을 열고 나와보니 수하 장졸들이 큰 소리로 조점검께서는 황제 위에 오르시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네, 조광윤이 말도 하기 전에 몇 사람이 우르르 몰려와 준비해놓은 황포를 조광윤에게 입혔고 여러 사람들이 절을 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어 조광윤을 말에 태우고는 도성으로 돌아가기를 청했습니다. 네, 조광윤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성에 도착한 후 태후와 어린 황제를 잘 보호할 것이며 조정의 대신들을 죽이거나 국고를 약탈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이 명령을 잘 따르는 자는 이후 큰 상을 줄 것이고 위반하는 자는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네, 조광윤은 금군 동수권자였던 데로부터 장령들이 황제로 추대했으니 그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도성으로 휴근하는 도중에 군료를 엄

무수했고 백성들을 조금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병경에 도착하여 속수신과 왕심기 등의 도움으로 손쉽게 도성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네, 고사성어 황포가시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0: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의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최근 독일 함부르그 국제 슈퍼컴퓨터 대회에서 글로벌 슈퍼컴퓨터 탑 500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자체 개발한 령성 슈퍼컴퓨터가 2.19 E플롭스의 지속적인 이중 정밀 부동 소수점 성능으로 전 세계 슈퍼컴퓨터 탑 500에 올랐습니다. 9년 만에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가 다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2.19 E플롭스, 즉 초당 219억 번의 부동 소수점 연산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는 70억 명이 초당 1회의 연산 속도를 완료하는 것과 같으며 밤낮으로 10년 동안 끊임없이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량을 령성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지속 성능이 200억 회를 초과하는 슈퍼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중국 슈퍼컴퓨터는 왜 이렇게 빠를까요? 슈퍼 스피드 배후 명성은 단순히 계산이 빠른 것만이 아닙니다. 명성 슈퍼컴퓨터 시스템 총설계사이자 국가 슈퍼컴퓨터 심수센터 주임인 로우동은 이 구조가 가속 장치를 CPU 코어에 배치하여 계산과 가속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밀도의 연산을 지원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슈퍼컴퓨터를 지향하든 지능형 컴퓨팅을 지향하든 동일한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의 슈퍼컴퓨터는 보통 CPU와 GPU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중간에 데이터를 이리저리 옮겨야 했습니다. 명성은 아예 두 가지 능력을 하나의 칩에 결합하여 CPU와 GPU를 왕래하는 시간 소모를 줄였습니다. 동시에 명성은 AI 매트릭스 가속 장치를 내장하여 슈퍼컴퓨터, 지능형 컴퓨팅 등 다양한 계산 모델의 효율적인 협력을 실현했습니다. 이 혁신은 새로운 세대의 슈퍼컴퓨터

0: 컴퓨터 기술 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령성은 과학, 공학, 지능형 컴퓨팅을 지향하는 국산 전스택 융합 인프라로 자리잡았습니다. 시스템 배치 이후 령성은 대기 해양, 공학 시뮬레이션, 재료과학, 약물 발견, 뇌과학, 과학 AI, 대규모 모델 추론 등 여러 분야의 응용을 지원하고 혼합 정밀도 계산, 워크플로우, 복잡한 다중 작업의 병렬 운영을 지원하여 세계적인 응용 성과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는 제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화타의 고향 박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정주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71부를 보내드립니다.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는 제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분배

이 중요한 포치는 효율과 공평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발전의 기초에서 인민의 복지를 부단히 증진하고 소득 격차를 점차 줄이며 착실하게 공동 부유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1차 분배 제도, 2차 분배 제도, 3차 분배 제도는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데서 부동한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상호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1차 분배는 생산 과정에서 토지, 자본, 노동, 데이터 등 각종 생산 요소의 기여에 따라 분배를 진행합니다. 시장이 자원 배치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고 각종 생산 요소의 한계 공헌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 가격에 의하여 요소 보수 분배를 진행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1차 분배의 기본 원칙입니다. 생산 요소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고 케이크를 더욱 크게 늘리며 케이크를 잘 분배하기 위하여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전제입니다. 노동 보수가 1차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힘써 늘리고 많이 일하면 많이 받는 원칙을 견지하며 근면한 노동으로 지부하는 것을 격려해 근로소득을 중점적으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로임 제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로임 인상 기제를 완비화하며 근로자, 특히 일선 근로자들의 근로 보수를 늘리고 저소득자의 소득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요소에 따른 분배 정책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 자본, 토지, 지식, 기술, 관리, 데이터 등 생산 요소는 시장에서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기여에 의해 보수를 결정하는 기제를 완비화하며 토지, 자본 등 요소의 사용권과 수익권에 의해 중저소득층의 요소 수입을 증가하고 도농 주민의 주택, 농촌 토지, 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성 수입을 증가하는 것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회의 공평을 추진해 더욱 많은 저소득층이 중등소득층에 들어서도록 하고 중등소득군체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1차 분배 제도를 보완하는 중점이자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고리입니다. 중점 대상자들을 관심하고 기회의 공평을 촉진해 교육, 취업, 조세료금, 호적 등 방면에서 그들을 도와 수입을 증대하는 데 유리한 제도적 환경과 정책 환경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2차 분배는 정부가 법률과 법규에 따라 1차 분배를 진행한 기초에서 세금 징수와 정부의 비과세 수입을 통하여 여러 수입 주체 사이에 현금이나 실물로 수입 재분배를 진행하는 과정으로서 1차 분배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1차 분배와 다르게 2차 분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이기에 공평의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국가 권력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접 소득을 이전하는 이외에 2차 분배는 교육, 위생 등 기본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기회의 공평한 환경을 창조하고 보편 혜택성을 더욱 중시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킵니다. 2차 분배는 반드시 엄격한 규정 제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정부는 재력의 제한으로 2차 분배에서 각 방면을 모두 빈틈없이 고려할 수 없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세수, 사회보장, 이전 지불 등에 의한 조절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인소득세 제도를 보완하여 수입 분배 질서를 규범화하고 재부 축적 기제를 규범화하며 합법 소득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조절하며 불법 소득을 단속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수 등 2차 분배 제도를 보완하고 수입 분배 질서를 규범화하는 것을 통하여 1차 분배 결과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1차 분배에서의 부족점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계층으로 삼고 이전 지불의 강도를 확대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촉진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여야 합니다. 3차 분배는 앞에 두 분배와 다르게 주로 기업, 사회조직, 가정과 개인 등이 자원의 원칙에 의해 모금, 기부, 지원,

임무로동 등 자선, 공익 방식으로 자신의 자원과 재부에 대해 분배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3차 분배의 기본 원칙은 자원의 기초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인 상호 부조입니다. 사회 조직과 사회 역량은 3차 분배의 중견 역량입니다. 3차 분배의 역할을 잘 발휘하여 능력과 의향이 있는 기업, 사회 조직, 개인이 적극적으로 공익 자선 사업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수입 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므로 창도하여야 하지만 도덕적 잣대를 이용한 강제 기부를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조화롭게 체계를 이루는 제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소연 가수가 부릅니다. 장백산 천가.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화타의 고향 박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88번째는 화타의 고향 박주입니다. 오래된 거리량 쪽에 오래된 건물이 즐비한 박주에 들어서면 색이 바랜 사진첩 속에 들어선 듯합니다. 거리의 석판로에는 오래된 3륜차의 바퀴 자국이 깊게 남아있고 가게의 벽에는 볶은 땅콩과 사탕 가격이 적혀있으며 심지어 가게 주인이 손수 만든 꽃신이 있다는 광고도 붙어있습니다. 안위성의 서남쪽에 위치한 박주는 남쪽으로 강회와 이웃하고 북쪽으로 황하강을 바라봅니다. 남북 교통선인 북경 향강철도가 안위에 들어서서 첫 역인 박주는 예로부터 강북의 승지, 남북의 요지라 불리는 새로우면서도

0: 유구한 도시입니다. 박조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성입니다. 3천여 년 전 상나라 때 성탕이 이곳에 두읍을 두었기에 역사적으로 박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기에는 성탕은 개의 시대부터 여덟 번이나 천도하다 박주에 도읍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나라 때인 1355년 농민 봉기군 두령 류복통이 함께 농민 봉기를 일으킨 한산동의 아들 한리마를 내세워 박주에서 나라를 건국하고 국호를 대송이라 했습니다. 당시 류복통이 박주를 룡봉이라 개명했는데 명나라 때인 1496년 박주 명칭을 회복했습니다. 박주는 삼국 시기에 뛰어난 정치가이자 군사가인 조조의 고향인 관계로 동한의 배도로 되었고 당시의 유적들이 지금도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그중 박주고성의 지하에 있는 조조 운병도라고도 하는 고운병도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고 규모가 가장 큰 지하 군사 통로이며 지하 장성이라 불립니다. 얼기설기한 지하 통로는 립체적으로 분포되고 감식구멍, 벙커, 장애물, 함정 등 다양한 군사시설과 환기구멍, 말을 전하는 구멍 등을 설치하는 곳 등 부대시설도 갖춥니다. 사서에 의하면 조조는 수차 이 지하 통로를 활용해 작전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통로를 통해 적지 않은 병사들을 몰래 성 밖으로 이동시켰다가 다시 성 안으로 입성하기를 반복하면서 적을 교란시키고 불의의 습격으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0년이 지났지만 박주에서는 지금도 조씨 가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가 바로 조조의 조부 조등과 부친 조숭, 장녀 조헌 등의 무덤이 있는 조씨 공원입니다. 이 무덤에서 구리와 옥으로 만든 동루 오기와 옥으로 만든 침대, 금속으로 만든 돼지, 구리로 주조한 장식물을 망라한 문물이 출토되었고 묘실의 내벽에는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여도와 유천도, 천상도, 선경도 등 풍부한 내용의 벽화를 통해 동한 시기 사회를 더 잘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씨 가문의 무덤 근처에는 또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한나라 건축 양식을 모방한 건물의 군락, 삼국 남승궁이 있습니다. 높이 7m의 1층 성의 주변에는 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2층의 위무당은 높이가 19m에 달해 더욱 장관입니다. 푸른 벨트를 방불케 하는 고요히 흐르는 와수아가 박주를 감돌아 흐르며 고성의 아름다움을 가미합니다. 고대의 이 강은 돛대가 숲을 이루고 선박이 줄지어 오고 가는 분만한 수로였습니다. 당나라 때부터 박주는 상업이 번창하고 수륙교통이 발달해 마차와 선박이 드나드는 활기띤 도시였습니다. 당시 박주에는 거리 72갈래, 골목 360갈래가 있었으며 다양한 업계의 가게와 시장이 업종별로 서로 다른 거리에 질서정연하게 집중되었습니다. 현재의 파자가와 남경항은 박주에서 가장 오래된 거리와 골목입니다. 그 밖에 박주에는 팔보육 조가와 수몰 완가를 비롯한 스토리가 깃든 거리도 적지 않습니다. 팔보가는 여덟 발자국만에 거리의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육조는 팔보가가 여섯 갈래의 다른 거리와 연결됨을 말하고 그 여섯 갈래의 거리도 각자 모양이 달라서 흥미롭습니다. 박주에서는 거리와 골목을 거니는 것도 재미나는 일입니다. 화희루는 박주의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명소입니다. 산섬회관이라고도 하는 화희루는 1660년대에 지은 무대 건물입니다. 화희루의 곳곳에는 색채가 산뜻하고 무늬가 화려한 채색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정교한 벽돌 조각과 목각이 즐비합니다. 박주는 유명한 중국 약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130여종의 약재가 나는 박주는 약재의 고향이라 불리며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중약재 집산지이기도 합니다. 박주에서 나는 많은 중약재 중 2000여 년의 재배사를 보유한 하얀 작약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200년대의 위문제 시기에 벌써 박쥐의 하얀 작약이 사서에 기록되었습니다. 300여 년 전 청나라 시인 류계는 박쥐를 경유하면서 박조성 밖에 작약꽃 심리오리에 채색노을 내렸네. 작약의 앞뒤에는 모두 사람이 살고 집집마다 꽃을 심어 뽕나무인 듯 하여라 라는 시를 썼습니다. 박쥐의 하얀 작약은 분성이 충족하고 약효가 좋아 현재도 국내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멀리 동남아에까지 수출되며 연간 수출량은 50만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약재의 도시는 명이 화타를 키웠습니다. 외과의 비조라 불리는 화타는 동안시기 유명한 이학자였습니다. 박조성 영안거리에 위치한 화조암은 화타를 공양하는 사당입니다. 사당과 생가, 고대의 작약원 세 부분으로 구성된 화조암에는 화타신방, 화타요저, 중장경 등 저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조암은 현재 화타기념관으로도 사용됩니다. 박조는 중국 명조 중 하나인 고종공주의 산지입니다. 중국 8대 명조에 속하는 고종공주는 2000년 전에 벌써 세상에 이름을 떨쳤으며 조조가 고향의 수를 한원제에게 진상한 후 천년이 넘는 동안 고종공주는 줄곧 황실에 진상되는 공물이었습니다. 색이 맑기로 수정 같고 향이 순하기로 난초 같은 고종공주는 맛이 감미롭고 순하며 뒷맛이 오래도록 가시지 않아 사람들로부터 술중의 모란이라 불립니다. 고종공주가 나는 박조는 그로 인해 술의 고장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1: 지금까지 화타의 고향 박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저녁 하모니로 세계를 잇고 빙설로 함께하다라는 주제로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D200 기념행사인 제4회 장춘 시민합창 시즌음악축제가 장춘 국제회의센터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17개 합창단과 천여 명의 출연진은 뜨거운 열정으로 무대를 채우며 노래를 통해 청춘의 힘과 도시의 매력 그리고 국제적 우정을 하나로 엮어냈습니다. 이는 세계 대학생 동계운동회를 준비하는 장춘 씨의 강한 열정과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자세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대학교 사생과 중소학교 학생, 기업 및 기관 직원, 사회예술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으며 장춘뿐만 아니라 길림, 사평 등 인근 지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웬그리아 대학교 합창단의 국경 간 참여는 지역 대중문화와 국제적 전문 합창 예술이 하나의 무대에서 소통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한편 행사 현장에서는 제4회 장춘 시민 합창 시즌의 수상자 명단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대형 행사부 관계자는 초읽기 200일은 대회 준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국과 외국의 청년들이 노래로 교류하고 음악으로 리해하는 것은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가 추구하는 청춘의 만남, 문명의 포용을 가장 생생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중국 제1자동차가 홍기 브랜드의 신제품을 여러 대 전시하여 민족 자동차 산업의 역량으로 빙설 축제를 응원했습니다.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 카운트다운 200일 기념 시리즈 행사는 지난 6월 26일 시작되었으며 장춘과 길림 두 도시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어 두 도시의 연대와 전민 참여라는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춘 씨와 길림 씨는 카운트다운 시리즈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며 세계 각국의 청년들을 환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제14회 중국 고개 모란상 초심 사업이 북경에서 진행된 가운데 길림성 고개단이 제출하고 길림성 고개가 협회가 추천한 세 편의 우수작이 성공적으로 입선되었습니다. 중국 고개 모란상은 중국문학예술계연합회와 중국고개가협회에서 주최하며 1년에 한 번씩 평이됩니다. 이 상은 프로그램상, 연기상, 문학상, 신인상 등 4개 부문으로 나뉩니다. 길림성 고개단은 오랜 기간 우수한 작품 창작에 매진하며 본토 고개가 길림을 넘어 전국적인 문예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입선된 세 편의 작품은 소재가 다양하고 각기 뚜렷한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3대 경기부에 나뉘어 참가하게 됩니다. 소품 미친 이웃은 산서성 장치 경기부에 등장합니다. 작품은 낡은 주택구역 이웃들의 일상을 소재로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모순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희극적 서사입니다. 소방안전, 기층관리, 이웃간 화목 등 현실적인 문제를 경쾌한 희극 형식에 교묘히 녹여내 대중의 공감을 자아냈으며 일찍이 길림성 이인전 희극 소품 예술절에서 극목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경동대고 친정 나들이는 길림성 사평 경기구에서 무대에 오릅니다. 동북 지방의 향토족 운치를 담은 이 작품은 시골 친정을 찾는 소박한 이야기를 통해 선을 향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적 기풍을 전달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공연으로 널리 호평을 받았으며 제5회 동북지역 우수 고개 프로그램 전시 공연에 입선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민간 예술 공연 빙결 장진호는 절강성 항주 경기구에 진출했습니다. 특유의 힘차고 경쾌한 예술적 특징을 살려 장진호 전투에서의 지원군의 영웅적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깊은 애국 정서를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제5회 동북지역 우수 고개 프로그램 전시 공연에 입선되었습니다. 길림성 고개단은 향후 국내에 저명한 고개가들을 초청하여 대본 윤색, 무대 연출, 시각적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입선작들을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입니다. 또한 더욱 완벽을 기하는 자세로 후속 경기에 대비함과 더불어 흑토 고개 문화의 명함을 계속해서 빛내고 길림의 고개 작품들이 전국 무대에서 더 큰 주목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사평시 근현대철도박물관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개관과 함께 사평시 근현대철도역사 전시도 공개되었습니다. 100년 공업 유적지에 위치한 박물관은 중동철도와 사조철도의 100년 역사를 문물과 현장 복원을 통해 생생히 보여줍니다. 이는 길림성의 문화자원 활용과 도시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 사평시 근현대 철도 박물관은 사평시 철서구 북채효가와 대순로 교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4,400평방미터이고 실내 전시와 야외 철도 문화광장이 통합된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실내 전시 구역은 견증 항쟁을 주제로 1925년에 준공된 사조 철도 발전소 예토에 위치해 있습니다. 100여 점의 귀중한 역사 실물 및 140여 점의 역사 사진 자료와 도표가 소장되어 있으며 철도 침략부터 1952년 철도 주권 회복까지의 파란 만장한 여정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야외 전시 구역의 주제는 휘황찬란한 미래로입니다. 4,000평방미터 규모의 철도 문화광장에는 철도 자재의 변천구역, 애국주의 교양구역 등 7개의 특색있는 전시구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철로혁신, 기관차의 발전과정, 철도기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국 철도가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세계 고속철도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평시 문화유산 보호중심 주임 경점사는 이번 전시는 기존의 공업유산 자원을 되살려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그 가치를 살려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박물관이 애국교양, 역사문화연구, 체험학습을 통합한 훌륭한 공공문화 플랫폼이 될 것이며 사평의 100년 철도 이야기를 꾸준히 전승해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정주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 1957년 7월에 설립된 정주 박물관은 하남성 내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C급 박물관입니다. 종합도시 박물관으로서 60여 년 동안 정주 박물관은 중화 문명을 계승하고 도시 발전을 지원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제1진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하남성 문명 단위, 하남성 우수 애국주의 교육 시범 기지, 하남성 제1진 초중생과 고중생 연구학습 여행 실천 기지, 하남성 과학 보급 기지, 과학 정신 주체 실천 교육 기지 등의 칭호를 잇따라 획득했습니다. 현재 약 6만 여 점의 문화재 소장품이 있는데 여기에는 도자기, 청동기, 서화 등 20여 개의 종류가 망라됩니다. 특히 신석기 시대 도자기, 상주 청동기, 당송 석조, 역대 도자기 등이 가장 지역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주 박물관은 원래 벽사강 공원 내 북벌군 전사 장병 열사 사당에 위치했었습니다. 1999년 12월 숭산 남로 168번지로 이전했습니다. 2021년 5월 1일 정주 박물관 문한거리관이 정식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문한거리관은 정주

박물관 고형 한대제철 유적지 분관과 함께 일총 일점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정주박물관 문한거리관은 정주시민 공공문화서비스의 핵심 구역인 문한거리 9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건축 면적은 14만 7천 평방미터, 건축 높이는 62m로 전국 초대형 박물관입니다. 멀리서 박물관을 보면 황룡이 보물을 모으고 문물이 풍부한 하늘과 같이 정주의 깊은 문화적 배경과 발랄한 시대의 기운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21개의 전시실이 있으며 기본 전시, 특별 전시, 临시 전시실로 나뉩니다. 그중 3개의 기본 전시실은 정주 동사전으로 구석기 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정주의 역사 발전 맥락을 전경으로 보여줍니다. 특별 전시품은 문화유산 전시와 문화 전시 두 가지로 나누며 4개의 临시 전시실은 다양한 대형 전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시관은 전시 공공 서비스, 문화유산 창고, 기술 보호, 디지털 정보, 사무 구역 등 6개의 기능 구역으로 나뉩니다. 공공 공간 계획에는 청소년 활동센터, 소극장, 4D 영화관 등이 있으며 대중에게 휴식, 북카페, 외식 등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박물관을 방문하고 하루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현대 전시 수단의 활용과 결합하여 고품질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서비스, 시설을 통해 유구한 역사와 깊이를 지닌 중원 문명을 국내외 관객에게 선보이며 정주의 도시 응접실과 지역 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성 문화기관으로 정주 박물관은 문물 수집, 전시, 홍보 교육, 과학 연구 등 다양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주 박물관은 사회적 효과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원을 기반으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정주 국가 중심 도시의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왔습니다. 이는 고도 정주의 역사 문화 명성의 풍채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집중적으로 전시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지금까지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정주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거강 가수가 부릅니다. 별바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쪽걸상 소년 박무상이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새벽 4시 35분 호북성 의창시 쪽걸상 소년 박무상과 부모님은 일찌감치 컴퓨터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5시경 페이지를 새로 고치자 화면에 586점이라는 점수가 떴습니다. 이 점수 뒤에는 한 집안에 장장 15년간의 견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박무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먼 길을 동행하면서 제가 꿈을 쫓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살 반 되던 해 한 차례 교통사고는 박무상의 두 다리를 앗아갔습니다. 3살부터 그는 의족을 착용하고 등교하려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자주 궤양을 일으켰기에 소학교를 졸업하던 해 그는 의족을 떼어내고 특수 제작한 쪽걸상으로 걷는 연습을 하기로 작심했습니다. 힘에 부치면 그는 매일 팔 굽혀펴기를 연습했고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팔 힘을 늘렸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오랜 훈련을 거치다 그는 마침내 쪽걸상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빙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쪽걸상 소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2023년 박무상은 전현 100위에 들어 고중입시 총점 A의 성적으로 원안 1중에 입학했습니다. 고중 1학년 때 그는 주동적으로 군사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친구들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기 위해 박무상은 특별히 오랜만에 밸런스 바이크를 꺼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그는 학우들과 함께 군인의 자세를 취했고 과목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몰입된 표정과 당당한 자세는 급사 진정한 군인이 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고중 3년, 어머니는 매일 전기차로 그를 등하교시켰습니다. 수많은 새벽과 저녁, 박무상은 스스로 전기차에 오르고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이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운전석 뒤쪽에 손잡이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지금 이 손잡이는 이미 땀에 젖어 녹이 슬었습니다. 손바닥을 받치는 부위의 페인트도 이미 많이 달았습니다. 신체의 결함은 지식에 대한 방무상의 갈증을 막지 못했습니다. 낮에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강의를 들으며 모든 지식점을 놓치지 않았고 저녁에 불빛 아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모든 난제를 극복한 후에라야 그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구들은 방무상이 모두의 본복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문 시험장이 필요 없고 특별한 호송도 사용했습니다. 남에게 폐를

0: 네, 지금까지 쪽걸상 소년 박무상이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오늘의 중국 역사 이야기 코너에서는 장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장형은 자는 평자이며 하남송 남양 출신이다. 장형은 남중과 상소실랑을 역임했으며 선후로 14년간 대사령으로 있은 경력을 갖고 있다. 장형은 어릴 적부터 배움에 부지런했으며 사소오경을 익히 알고 있었다. 소년 시절 장형은 문학에 대해 큰 홍취를 가졌는데 당시 저명한 문학가 사마상여와 야옹이 쓴 글을 즐겨 읽었다. 장형은 어릴 적부터 사보창작에서 문학 재능을 과시했다. 장형은 문을 닫아 걸고 성현들의 글만 읽는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경험을 모색하고 실천 속에서 지식을 늘여왔다. 기원 94년 장형은 고향을 떠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생활에 대한 자신의 시야를 넓혔고 풍부한 생활 경험을 축적했다. 그는 학술문화가 가장 발달한 장안 주변의 명산대천과 역사 고속들을 돌아본 후 락양에 가서 부지런히 학문을 닦고 있는 문인들을 친구로 사귀었다. 친구 중 마용은 당시 사부창작에서 이름난 문인이었다. 마용은 음악에도 능했는데 후에 그는 동안시기에 유학대가로 됐다. 당시 정론가로 소문한 왕부도 장형의 친구였다. 왕부의 조서 제부론은 지금까지 유전되어 왔는데 이 조서는 동안시기 사회 상황을 연구하는 진귀한 역사 자료로 됐다. 친구들 중 최원은 장형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이다. 최원은 천문, 수학, 역법에 대한 조예가 깊었는데 장형은 최원을 사귄 후로 자주 그와 만나면서 천문, 수학 등 과학에 대해서 홍취를 갖게 됐다. 장형이 후에 천문과 수학 등 과학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것은 최원의 영향과 갈라놓을 수 없다. 당시 많은 학자들은 학술상 부동한 주장을 갖고 있었는데 장형은 그 어느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독자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 가지 학술 주장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장형이 후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됐다. 기원 111년 한한제는 조왕과 지방의 대신들에게 지덕이 겸비한 인재를 천거하라고 했는데 그때 장형은 천거를 받기도 했다. 장형은 당시 서울이었던 락양이 올라와 랑중으로 됐다. 박학 다지한 장형은 락양에서 천재 결과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다. 장형이 생활한 시대에는 천체 운동과 우주 구조에 관한 학설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개천설과 혼천설, 선야설이다. 개천설은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고 혼천설은 하늘은 혼은한 것이고 대지는 공과 같은 운행이며 이를

성진이 지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인정한다. 선야설은 하늘이 일정한 형태가 없고 기체로 충만된 일망무지한 공간이며 해와 달, 별은 기체에 또 있다고 인정했다. 장형은 천체 운행 규율에 대한 인식과 실제 관찰의 근거에서 이 세 가지 학설을 참답게 연관 기초에서 혼천설이 관측한 실제에 비교적 맞는다고 인정했다. 그는 선배들이 연관 기초에서 혼천 사상을 정확하게 표달할 수 있는 계기인 혼천이를 만들어내고 령헌, 령헌도, 혼천이도주 등 천문학 저서를 표현했다. 장형이 평생 창작한 저서에서 령헌이 가장 유명하다. 이 저서는 하늘과 땅, 해와 달, 별과 진의 생성과 운동을 천명하는 천문 이론 저서로서 장형의 천문 연구 성과를 대표한다. 장형은 저서에서 당시의 천문 지식을 정화하고 시간과 공간에서 우주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상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달 자체는 빛이 없으며 달빛은 햇빛이 반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형은 다른 한 조서인 혼천 의도 주해에서 지구가 해를 1년간 애도는 시간이 약 365일 6시간이라고 기술했다. 이는 근대 천문학자들이 측정한 시간과 매우 근접하다. 장형이 천문학의 조의가 깊은 것을 안 한 안제는 기원 115년에 태사령으로 명했다. 장형은 락양 평창문에 있는 룡대가 비록 건축 구조가 옹이롭지만 전체를 관측하는 의기가 오랫동안 숙원을 받지 못해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장형은 형상적으로 혼천학설을 구현하는 천문 관측 의기인 혼천의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점근은 참대로 작은 혼천의 모형을 만들었다. 기원 117년 장형은 수력으로 자동 회전하는 혼천의를 만들어냈다. 혼천의 외에도 장형이 세계 과학사에 대한 위대한 기여는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지진을 관측하고 기록하는 의기인 지동위를 발명한 것이다. 동한시기 중원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장형이 태사령으로 있던 기간만 해도 해마다 두 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장형은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진을 감지하고 기록하는 의기를 만들어내리라 작심했다. 기원 132년 장형은 지진 진원지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첫 지동이를 만들어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후풍 지동이는 뿔 모양으로 된 의기인데 직경이 2m 이상이고 외벽에는 8마리의 용이 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용도는 6개 방향으로 행했으며 용입은 작은 구리 공을 물고 있었다. 용도 밑에 지면에 머리를 치어들고 입을 벌리고 있는 8마리의 구리로 만든 개구리가 있는데 용 입에 있는 작은 구리공이 떨어지면 개구리 입으로 들어간다. 후풍 지동의 내부에는 고추 세워진 구리 기둥이 있는데 그 중심이 높고 지탱면이 작으며 약한 진동이 생겨도 쉽게 기울여진다. 만일 어느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 경우 구리 기둥의 밑 부분이 약간 움직이면 그것은 지렛대 연동 장치를 통해서 같은 방향의 용 입에 있던 작은 구리공이 그 밑에 있는 개구리 입에 떨어지게 된다. 비록 후풍 지동이가 지진 중심의 대체적인 방향만 측정했으나 그 당시 세계적으로 앞선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장형에게 두 가지 애호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재 제작과 발명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 창작이다. 어려서부터 문학적인 천부를 갖고 있는 장형은 시가, 사부, 산문 창작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장형의 대표작에는 장안과 락양의 풍속을 그리며 황제를 칭송한 이경부, 장자의 사상을 담은 사현부, 생애 종착지는 귀향이라고 주장한 귀전부 등이 있다.

0: 지금까지 장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4: 携手新时代，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新伟业。
5: 听原著，学原文，悟原理，治国方略。
6: 习近平关于加强党的作风建设论述摘编，中共中央党史和文献研究院编。一，党的作风关系人心向背，决定党和国家事业成败。我们党团结带领人民取得了革命、建设、改革的伟大成就。很重要的一条就是我们党在长期实践中培育并坚持了一整套光荣传统和优良作风。这些光荣传统和优良作风是我们党性质和宗旨的集中体现，是我们党区别于其他政党的显著标志。党要得到人民群众支持和拥护，就必须持之以恒，发扬党的光荣传统和优良作风。选自在2021年春季学期中央党校国家行政学院中青年干部培训班开班式上的讲话，2021年3月1日，人民日报2021年3月2日。当今世界，百年未有之大变局正加速演进，我国正处在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关键时期，全面建成小康社会取得伟大历史性成就，脱贫攻坚战取得全面胜利，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新征程顺利开启。同时，我们在前进道路上仍面临着许多难关和挑战。风险越大，挑战越多，任务越重，越要加强党的作风建设，以好的作风振奋精神，激发斗志，树立形象，赢得民心。选自在2021年春季学期中央党校国家行政学院中青年干部培训班开班式上的讲话，2021年3月1日，人民日报2021年3月2日。我们党历史这么长，规模这么大，执政这么久，如何跳出治乱兴衰的历史周期率？毛泽东同志在延安的窑洞里给出了第一个答案，这就是只有让人民来监督政府，政府才不敢松懈。 经过百年奋斗，特别是党的十八大以来新的实践，我们党又给出了第二个答案，这就是自我革命。勇于自我革命是我们党区别于其他政党的显著标志。